0: 백제 문화단지입니다. 한 시기 강성했던 700년 역사의 제국 백제. 그 역사를 말해주듯 궁궐은 압도적인데요. 조심스런 마음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 봤는데요.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1: 어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이런 거였군요. 백제를 통치하던 임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다 봅니다.
0: 약 700년의 역사를 이어갔던 백제. 그 백제가 남긴 불멸의 유물, 바로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천상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 그 아래로 펼쳐진 백제인의 이상향. 생명을 상징하는 연꽃 몸체와 대지를 상징하는 용 모양 하단까지. 그야말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삼국시대 왕궁을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 실제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양식과 건물 배치를 완벽하게 복원했다는데요. 온화하고 균형 잡힌 백제 건축의 진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걸작이 있는데요. 능사 5층 목탑.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멋진 상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0: 다 심어서 또 해마다 보는 거.
1: 해마다 봐도 꽃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
0: 이게 뭐 히아신스, 소서나 뭐 이런 거 심는 게 잘 나가야. 땅에다 심어서 또 해마다 보는 거.
1: 해마다 봐도 꽃이 새로운 이유는 뭘까요?
0: 꽃만 쳐다보도 행복하지 않냐? 말을 미리 말을 해.
1: 그렇겠죠. 바라만 봐도 좋은 꽃.
0: 아, 너무 예쁘죠? 내가 더 예쁜가? 꽃이 더 예쁜가?
2: 꽃이
0: 봐봐.
2: 그럼.
0: 꽃이 더 예뻐? 내가 더 예쁘네?

0: 신중하게 각도를 조절한 다음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는 최지현 씨.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즈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시청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1: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오늘 방송을 하는데 잠깐 여기 표고버섯 여기 촬영을 하면서 점사 쳐봤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화고라고 하잖아요. 화고 알죠? 화고. 화고 아시는 분 1, 모르시는 분 2. 근데 이 화고가 저희는 화고 등급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있어요.
0: 그 배지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
1: 얘라고 했죠? 버섯집. 이런 것 배지를
2: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0: 최지연 씨는 버섯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2: 영향을 다한 거예요.
1: 코로나 때는 이제 다 이제 차단되고 어디 모임은 다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끊겨가지고 어디 팔로가 없어서 팔로 때문에 이제 인스타도 키고 그 다음에 뭐 스토어도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방송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히고 막 그랬는데 방송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가지고 한두 분이라도 사주시고 뭐 그래서 그래도 사주시는 분도 있네. 그냥 나는 일단 알리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그냥 다급

0: 그렇습니다. 바로 유채꽃입니다. 해마다 봄 4월이면 부여 세도면에서는 유채와 방울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국남진대요. 궁궐의 남쪽에 있는 연못 국남지.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조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일러 직접 보긴 어렵지만 이 국남지는 연꽃으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1: 하나, 둘, 셋!
0: 그런데 국남지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철인왕후.
0: 바로 부여군 문화관광해설사 츠르모토 시오리씨입니다.
1: 츠르모토 시오리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일본 사람이 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네, 여기 백제가 있던 부여에서

0: 가시도가 아닌데요.
1: 그래요?
0: 제가 그 맛을 얼른 봐야 되거든요.
1: 네.
0: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이야. 우와. 아니, 이 조경도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1: 아버지요.
0: 아버지가.
1: 아, 네.
0: 저기 계신 아버님.
1: 네, 남편분.
0: 아버님 멋져요. 예.
2: 정원의 조경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의 장식품까지 남편분의 취미와 성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차를 만났는데요.
0: 와, 이 그릇 안에 연잎 하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차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일단 보는 것으로 차를 음미하고요. 이렇게 찬물이 우러난 것을 찻잔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꽃향이 굉장히 좋아요. 은은하면서도 진한 듯.
3: 이거 이렇게 다 손질해 놓는 거지. 세척을 해. 냉동 아직도 해동이 안 된 거고. 이거보다 연잎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엄청 커요. 이제 이게 5월 달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가야 잎이 성장을 해요. 다. 9월. 이제 채취는 8, 9월에 합니다. 채취를 8, 9월에 해서 급속 냉동으로 들어가요. 냉동으로 들어가서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을 해서 이렇게 세척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2: 연잎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당연히 연잎인데요. 여름 한철에만 나는

0: 향, 이렇게 스님들도 이렇게 드실 때 항상 너무 향이 좋다고 하고 좋아하세요.
1: 바쁜이라면 서운하겠지요. 눈이 먼저 즐거운 연불이 전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연잎밥상 참 정갈합니다. 뿌리가 꽃으로 피어난 연근전. 제일 먼저 손이 갔습니다.
2: 와, 부추하고
0: 예.
2: 이 연잎 뿌리 잎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0: 네네.
2: 향기가 둘이 막 섞여가지고.
0: 예, 쫀득하면서도.
2: 맞아요.
0: 예.
3: 짜자잔, 짜자잔.
2: 와, 우와, 연잎밥 안이 뜨끈뜨끈뜨끈합니다. 세상에, 이 안에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0: 찹쌀에다가
2: 네.
0: 흑미가 들어가고요.
2: 네.
0: 돈보라는 콩이 있어요.
2: 돈부콩.
0: 예,
2: 네.
0: 돈부콩, 연자유, 아몬드, 호박씨,
2: 호박씨까지.
0: 예, 연근.
3: 자, 먹어볼게요.
2: 간이 딱 맞고요.
0: 네.
2: 연잎의 향이 아주 이쁘게 배어 있어서 그 안에 견과류가 이렇게 씹히는 맛도 너무
0: 아,
2: 좋네요.
0: 예, 감사합니다.
2: 아까 이게 뭐 때라고 했죠?
0: 네, 뭐예요?
2: 이거 진짜 이게 어머님 때에서는 아는 명칭들인데 이거를 젊은 세대가 맛볼 수 있다는 게.
0: 아, 그래요.
2: 된장에다 이렇게
0: 예.
2: 직접 담그신 된장이에요?
0: 네, 요 된장국이. 네.
2: 아, 그래요. 너무 맛있다. 끝났네요.
0: 아, 그래요?
2: 끝났어. 일단 기본 된장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시니까 그 된장에 스쳐가는 것들은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네요.
1: 연잎밥상을 대하면서 떠오르는 말. 정성과 건강이었습니다.
3: 어머님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여해 보셔서.
0: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이제 하는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3: 맞아요.
0: 네.
3: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연잎밥 한 상이 여러분들한테 건강 한 상을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1: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가파른 이 길, 1500년 전 수도 사비를 지키던 백제인들의 길이었습니다. 턱에 차도록 오른 곳에서 만난 돌벽, 가림성입니다. 신라, 고구려, 심지어 당나라와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야 했던 백제. 가림성은 사비 남쪽을 지키던 방어 기지였다고 합니다.
4: 당나라 장군 유인계가 이곳을 치려고 이렇게 침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그런 장소라 해서 난공불락. 도저히 이곳에 올수 없다. 이 어려운 지역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지역부터 우리가 차지하자, 침략을 하자. 이렇게 등으로 인해서 이런 다른 성이 먼저 함락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저항을 했던 이런 성으로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해발 250m의 성흥산 정상을 둘러싼 가림성. 산은 높지 않아도 역사의 울림은

성흥산 정상에 고목 한 그루. 그 나이 400살이 넘은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인데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했던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 나무 곁으로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을까요? 사랑나무라는 별칭을 가진 고목 아래서 만난 것, 백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0: 전북 장수에서 시작된 금강, 부여에서는 백마강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그 강 위로 가보려 합니다.
1: 네, 구들의 조각공원 바로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주변에 풍광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 풍광을 즐겨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0: 그런데 배를 타기 전 눈길을 붙잡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이곳에 오니까 백마강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네요. 부교가 47년에 처음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서 68년에 만들어졌고요. 도서버스 위에다 버스를 올렸어요. 빠른 버스가 느린 배에 실려가는 모습 참 인상적이다. 그리고 삼천국녀 진혼제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네요.

0: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1: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복합식 성관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큰 바위, 난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다 보이는 바위가 낙화암입니다.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요.
0: 유람선은 중간에 한 번 서는데요.

0: 한 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 아니 마실 수가 없겠지요.
1: 오, 달다. 오.
0: 고란사의 종소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 망국의 하늘 안고 몸을 던지고 삼천국내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종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이라고 부르고요.
0: 저도 마음을 모아 종을 쳤는데요. 부디 후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고란사를 뒤로 하고 다시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낙화암 꼭대기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낙화암 삼천국녀. 삼천이라는 숫자는 기록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합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마주했던 슬픔과 상실감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지요.
2: 낙화암을 올라오는 내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삼천국녀분들의 죽음을 위해서 올랐던 그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팔각정 아래서 내려다보고 후손들이 다시 낙하암에서 그 시간을 돌아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역사 속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0: 역사의 강이자 사람의 강인 백마강. 제국 백제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봤겠지요. 여행길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렇게 역사의 한 자락을 만나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유유히 흐르고 있는 백마강 그 위의 풍강에는요 역사와 1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 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0: 살았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펼쳐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주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금왕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잠잠하세. 응? 예. 오랜만이네. 예. 어서 씻어. 예. 응. 아이고. 그러니까.
1: 다녀왔어요, 언니님.
2: 다녀왔냐?
1: 네, 언니.
2: 그깟 녀석은 뭘 자꾸 찾아다녔었냐?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어제.
1: 언니, 오징어가 신기해서 좀 사왔는데 안주로 좀 대쳐드릴까요?
2: 네, 좋지. 참, 아가.
1: 네.
2: 너 저번 짝에 춤 배우고 싶다고 했지?
1: 네, 어머님.
2: 저거 소원이 춤이요. 자네가 좀 배워주소.
3: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2: 예, 자네 춤도 좋아. 응? 오래간만에 자네 춤 좀 보소.
3: 그럴까?
2: 형님은 요거 좀 잡고.
3: 응, 그럴까? 그래 보세요. 아이고, 달랑가.
2: 아이고, 좋네. 아이고.

0: 좋아.
1: 그나저나 어떻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2: 아,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좀 썼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차진방 그 사람이 나보다군요.
0: 차진방? 지금쯤 나 대신 유치장에 앉아있을 거야.
1: 차진방?
0: 무고의 공갈 협박 그런 거지 뭐.
1: 그렇다고 차 선생을.
2: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요.
1: 안녕히 가세요.
2: 네.
0: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2: 은혜는 무슨. 자, 학생 먼저 가요.
0: 멀리 안 나갈게요. 아,
2: 쉬세.
0: 네. 왜 그래? 내가 풀려나온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1: 누가 안 기쁘대?
0: 근데 왜 이렇게 잔뜩 골이 나 있어?
1: 아니야, 다리 아파서 그래.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0: 차준방이 얼굴이 생각난다.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1: 좋기도 하겠다. 그래도 3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인데.
0: 걱정 마. 진짜 콩밥 먹일 생각은 없으니까.
1: 풀어줄 거야, 그럼?
0: 혼 좀 내주고.
1: 언니 혹시 김 회장님 힘 가지고.
0: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꾸준히 군 가면 내 인생만 망치는 거야.

0: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밉지도 않고 원망도 안 돼. 종종 그리워진다. 나빴던 거는 자꾸 잊어먹고 그 사람하고 좋았던 일만 생각나. 나 팔불출이지? 하지만 혼자는 힘들잖아. 애 하나 있었으면 했어. 열심히 키울 거야. 사랑해주고. 내 인생 다 바쳤어. 안 되니?
1: 아버지가 누군데? 누구야? 언니 이렇게 만든 사람.
0: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1: 언니는 그렇다고 쳐. 하지만 그 앤
0: 이해가 뭐?
1: 언니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지잖아. 사생아야 그 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언니 몰라.
2: 호랑이 아저씨가 물으면 이름이 뭐라고 하지?
3: 이모예.
2: 옳지. 북제비 아저씨가 물으면?
3: 백무예.
2: 옳지. 그리워 그리워. 막물증이 무섭다더니 내가 늦게 봄 만났다.
1: 정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0: 누구?
1: 손윤호 씨.

0: 어디로 갈 거니?
1: 집으로 들어갈 거야.
0: 나 때문에 불편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하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1: 언니, 난 언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상관할 자격도 없고.
0: 그런데?
1: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난 이해 못해. 솔직히 말하면 불결해. 정연 언니가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런 애색 안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순 없어. 내가 집을 나온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 엄만 예술가로서 존경해. 가야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최고로 훌륭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 난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고.
0: 그래, 난 축사 선생님만한 예술가도 못 되지.
1: 바르게 살아 언니. 예술가가 사생활이 문란해도 통한다는 세상은 지났어.
0: 무희야, 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축사 선생님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도 방황하고 계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게 남아서. 하물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돼. 나 같은 건 축사 선생님 발꿈치에도 못 미친 지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지. 이대로 숨 막혀 죽어. 재주도 없고 선생님만큼 집념도 열정도 광기도 내긴 없어. 그래도 난 예술가이고 싶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1: 그게 언니가 사생활을 놔도 좋다는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언니처럼 돼야 하고 결국엔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난 미련 없이 가야금 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야, 난.

0: 왜 그래? 박선배하고 싸웠어?
1: 가방이나 들어.

이걸 이렇게 바꾸고 편안하게 잤어요. 편안하게. 잡아요. 잡아요.

0: 네가 북채 잡았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1: 괜찮아. 단념했어 너.
0: 난 아버지가 둘이야. 아니,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랬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1: 어떻게 사느냐지 뭐.

0: 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 무슨 자격이요?
0: 당신이나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1: 그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당신도 그 사람도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돼.
1: 그건 안 돼요. 당신 없이 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죠. 당신 없이 난 웃음 파는 기생에 불과해요.

0: 에라 이 이놈아 이 썩을 놈아 뭐가 잘났다고 지집질이여 예? 조강지처 버리는 놈치고 잘된 놈 없어 이? 그것도 보통 조강지처냐? 중옥격과정밖에 안 나온 니놈을 대거장 나온 며느리가 신주머시듯 섬겼어 그런데 작스런 기생년하고 바람이 났어 야? 이? 꼴에 꼴값하고 있네 애미한테 대들 때는 서슬이 짓벌었더니 왜 말이 없냐?
1: 어머니한텐 잘못한 게 없어요
0: 무엇이요?
1: 어머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0: 무슨 자격? 오냐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다 이거지? 허렴치한 놈 그래 애미는 기생이다 서방지를 밥 먹듯이 하냐뇨 그러게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잡아드릴게요!
0: 어머니 애비냐? 이놈의 청년을 받아야 되겠지요? 니놈하고 내가

0: 이게 반창고는 있냐?
1: 딱지 안 잤네, 엄마. 자, 큰아들 얼굴에 이게 뭐예요? 엄마 참.
2: 아유, 오랜만에 온 식구가 아침밥 같이 먹네요. 아가씨, 집 나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온 식구가 같이 모이니까.
1: 동석이 형 젖었어? 응? 왜 그러고 밥을 먹어?
2: 아, 저 편하게 앉아요, 동석이 학생.
3: 괜찮아요, 여기도 편해요.
0: 모든 놈이 개발질해서 그래 안 그러냐?
3: 고추가 되게 맵네요.
0: 아,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3: 안 넘어갔죠.
0: 너구리 한 마리를 키운 셈이여, 너가?
2: 많이 들어요.

0: 내가 왜 갑자기 허프 빠진 사람처럼 웃었었냐?
1: 아, 아니에요. 저도 민주적으로 웃었거든요.
0: 무엇이요?
2: 꼭 지옥에서 빠져나온 기분이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내 입장 난처했던 거 알지? 참, 한 교수 미국 공연 마치고 돌아오셨대더라?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다니겠습니다.
0: 애미하고 싸우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어.
2: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다니겠습니다.
0: 애미하고 싸우고

저 나도 이놈의 성깔머리를 고쳤을 것인지.

0: 동네에 꽃 만드는 공장이 생겼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몇천 원 벌이는 된대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가씨 시집가고 나면 설마 세 식구 못 먹고 살겠어요? 저 동네에 꽃 만드는 공장이 생겼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몇천 원 벌이는 된대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가씨 시집가고 나면 설마 세 식구 못 먹고 살겠어요? 수입은 작아도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1: 들어가.
0: 다녀오세요.

0: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때는 기립박수까지 받았어. 내가 연주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동양음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 기립박수 받으면서 무희, 찬우,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야.
1: 선생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으니까 우린 좀 쉽겠죠.
2: 고생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0: 하여간 말을 물가에 내놓은 셈이니까 말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희야, 너 꼭 유학 가라. 내가 왜 너 상 탔을 때 유학 보내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는지 후회되더라. 가야금 가지고도 서양음악하고 싸울 수 있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라. 바이올린, 피아노 아무리 잘해도 우리 그 사람들 못 당해. 그건 그 사람들 음악이거든. 하지만 가야금은 우리밖에 못해. 판소리 그건 우리 거야. 진짜 우리의 혼이고 소리야.
3: 당신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요?
0: 이번엔 정말 배운 게 많아요. 자신감도

0: 어머님, 발가락이 그렇게 좋으세요?
1: 유당이다. 아주 깔끔한 양반이지. 한번 입에 댄 젖대는 반다시 젖대 속거장.

0: 전 잘해야 한다. 이. 이.
1: 아,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1: 이래 어떡합니까? 어머니 생전에 손 잠만 안겨드리는 게 제 꿈이고 소원이었는데. 정말이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바람 부는데 풀무지런다고. 아가 얼른 들어가서 놓고. 아이고 내 새끼.
2: 우리 어머니는
3: 무슨 일 있어요?
2: 문제 있었어?

0: 나쁜 소식이 두 가지나 있다면서요?
1: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0: 또 한 가지는?
1: 난 마셨어요.
0: 난 맥주 한 병 줘.
1: 네. 언제 떠나죠?
0: 뭐 4달 초에 예정 그래요.
1: 무야하고 같이.
0: 그래서 그녀가 원하면.
1: 잘 안 돼요?
0: 뭐 그렇진 않아요. 들어봅시다. 나쁜 소식 또 한 가지는 뭔지.
1: 그것도 해결됐어요.
0: 그럼 편히 앉아서 맥주나 마시면 되는 겁니까?
1: 그래요.

0: 있을 거 아니야.
1: 말하고 싶지 않아요.
2: 여자에 관한 한 난 인내심이 부족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이유를 말해.
1: 정연 언니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난.
0: 서너 달 동안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을 뿐이야.
1: 그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0: 자, 오늘은 저 아쟁 한 사람하고 트럼펫 한 사람 나오세요. 아, 두 분만이죠?
1: 아, 오늘 안 쎄한테 갔어.

0: 아니, 아, 썩을 놈이 씨까지 흘리고 댕겨? 내 이놈을 당장 지 집 아니냐? 사내요? 어?
1: 이름은 영식이고 올해 4살 됐어요, 어머님.
0: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다냐.
1: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말했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라고. 자, 빨리.
2: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입니다.

0: 이름이 무엇이오?
1: 이영식.
0: 몇 살?
1: 네 살.
0: 그래요. 네 살이요.
2: 어머님, 일거리가 생겼어요.
0: 이 왔냐? 무엇이냐, 저.

준비는 내 맘에 눈물인가요? 지금은 없네, 지금은 가고 없네, 떠나가 버린 여인아, 보고 싶은 여인아.

형님, 이러지 마세요, 형님.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의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0: 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었다 장독 끊타다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다 개국거 죽냐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숨소리라는 거를 이 시대에 소통되는 음악, 이 시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래? 그런 무대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그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거?
1: 아, 역시 내가 생각했었던 판소리는 그릇이 넓구나. 어떤 이야기든 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이라도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
2: 사실 창작 국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정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농도의 노래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0: 아이는
1: 아, 내향형
0: S는 아, 감각형 N은 직관형
2: D는 사고형 F는 감정형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
0: 아 하시고자 하시고

0: 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모든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이자 작창가 그리고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장서윤이라고 합니다.
2: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
1: 현대적인 시선으로 이런 전통 음악이나 전통 문화를 바라보고 좀 풀어낸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3: 일단 굉장히

0: 하고 있는 팀입니다.
1: 다루 대표님.
2: 이해의 아이콘입니다. 영어로는 미스터 언더스탠드.
1: 약간 레이더 같은 사람? 되게 세심하게 챙기시고 항상 이렇게 좀 열려 있어가지고 저런 것까지 캐치를 했다고 약간 이럴 때가 많거든요.
3: 입장이 지금 다 하나 톤이거든요. 소리꾼들이 한 명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리꾼들이 다 본인 대사 안에서 본인들의 입장이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 열리면서 한복이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랑 맞게
5: 연출의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집에서 자려고 누워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연습을 시작해요, 이렇게. 제가 뭔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해주고

0: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섬의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겹칠 수도 있잖아요.
1: 있죠. 겹칠 수 있죠.
2: 연장자 순으로 합시다. 반대로 소리꾼이 프로듀서를 픽하는 걸로.
3: 제가 또 그런데 또 지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가위바위보든 뭐든 뺏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0: 정말 지금 기가 막힌 소리꾼들을 섭외해 오실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1: 아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겠구나.
4: 뭐 하고 있어? 내가 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 딱 하자고 의뢰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친구이고요. 딱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 판소리로 유일하게 또 떼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입 부분을 부른 친구고 이 친구의 소리는 되게 독특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상치 않은
5: 왕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0: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하는 신유진입니다. 이날치의 보컬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저의 이제 개인 작업들을 좀 시작해보기 위해서
5: 뱀과 디단이 나온다 뱀과 디단이 나온다
4: 이제 소리도 이해하고 이런 음악적인 것도 경험이 많아서 이해해서 이거 두 개를 잘 풀어내는 소리꾼은 정말 귀하거든요.
2: 최근에 보니까 음반 낸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2: 어떤?
0: 일렉트로닉 사운드

0: 남녀 듀엣을 좀 구상하고 있어서 제가 섭외하려는 소리꾼이 일단 음식에 조금 약한 면이 있고 또 이런 분위기에 좀 취하면 선뜻 또 함께 하자고 하지 않을까 해서 바리바리 좀 싸가지고 왔습니다.
1: 선생님!
0: 어서 와.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1: 풍성!
2: 풍성!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프로 개건러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보관입니다.
3: 당산과 당산에서 봉기한 것은
1: 소리꾼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특이한 보이스를 갖고 있고요. 정말 희한할 정도로 왕, 장군 이런 걸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약간 국악계의 최수종 같은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피크닉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2: 새벽부터
4: 새벽부터
2: 이건 아내가 싸주고 청포도 한번 먹어봐. 아니 진짜 먹어봐.
4: 왜 갑자기?
2: 아 한번 먹어보고 네. 이거 먹으면 같이 하는 게 있어.
4: 그러면은 들어보고
2: 들어보고 아니야 일단 먹고 아짜 먹고
4: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2: 먹으면 일단 무조건 하는 거야. 나 못 믿어?
4: 아니 믿는데.
2: 믿지?
4: 아 예 그럼요.
2: 그치?
4: 아, 믿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2: 일단 먹는 걸로
4: 먹으면 하는 거다.

0: 일단은 우리 오늘 놀려고 만난 거니까 네. 일단 놀러 가자.
1: 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 무서워요. 아.
2: 가을이가 가진 매력이 노래는 당연히 잘하지만 춤을 잘 춰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은 본인을 내려놓고 본인의 매력을 좀 마음껏 뽐낼 수 있지 않을까.

0: 마음을 열었구나. 아, 이 친구 조금 슬슬 시동을 거는구나.
1: 무대 밖에서는 수줍음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무대만 올라가면 또 전혀 다른 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라 하면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앞으로의 또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놓치면 안 되겠다.
2: 아 진짜 노래 한번 진하게 불렀네. 아
1: 그러면 다른 팀들은
2: 어, 나도 몰라. 난 너밖에 안 돼.
1: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0: 아유,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저희가 줌으로라도 진행을 좀 해보게 됐는데, 다들 섭외가 어떻게 돼가고 계신지.
1: 나름 유명한 분을 좀 모시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네.
2: 오, 누구?
0: 왜 아직까지?
1: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섭외하셨나요?
0: 종임 대표님이 잘 알고 있는 소리꾼이에요. 타로 멤버의 김가을 씨.
2: 아니, 이런 거 하면은 대표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요?
1: 아니, 사실 저도 가을을 염두하긴 했었었는데, 워낙 출중하고, 또 경험도 많고.
2: 내가 김가을이면 삐졌다. 우리 대표님은 나를 안 섭외하고, 다른 대표님이 나 섭외하고.
0: 아니, 오히려 종임 대표님이 지금 삐지신 거 아니에요? 가을이가 왜
2: 삐진 것
0: 나한테
2: 같아,
0: 이런.
2: 지금.
1: 아니, 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야.
2: 아니, 그 종임 대표는 뭐 어려워도 어떻게 섭외는 한 거죠?
0: 괜히 엄살 부리시는 것 같아요.
1: 직접 찾아가고 또 만나고 이랬는데 어렵게 어렵게
2: 했어, 안 했어?
1: 어렵게
0: 그러니까요.
1: 어렵게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여기 좀 강력하네요. 멤버가 여러 가지 다재다능하기도 하고 톡톡 튀고 두 소리꾼의 조합은 좀 엄청 신선한 것 같아요.
2: 여우네.
1: 천재현 프로듀서님은 어떻게 소리꾼을 섭외하셨나요?
2: 아니요, 저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서 마음의 결정은 했고, 내일 뭐 모레 이렇게 섭외를 하러 가요. 분들이 오케이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제
1: 누구예요?
2: 걱정이에요.
1: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2: 다행히 여기 여러분들하고는 겹치지 않는, 안 그랬으면.
1: 겹쳤으면 저희랑 하죠. 천 대표님이랑 안 하고.
2: 안 들려. 뭐라고요? 네.
0: 모쪼록 천재현 대표님 섭외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비나이다.
1: 꼭 성공하십시오. 비나이다. 화이팅.
2: 기분 안 좋은데, 이거?
0: 화이팅!
1: 화이팅!

0: 아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소리꾼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1: 이야기를 해보시오, 벌려보세요. 부끄러움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훌훌 털어놔보세요.
2: 제가 이 리스를 찍는 거를 보면 대표님이 더

0: 재능을 또 보시고 끼를 발견하시고 같이 하자는 것에 후회가 없지 않으실까, 또 자신 있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1: 부끄러워할 니 무릇 말이 몰석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아니 말전이요 아니 아니 말전이요.
2: 오, 혜진.
3: 선생님.
2: 뭐 하는 거야 여기서?
3: 안녕하세요. 저 아니말전 릴스 찍고 있었어요.
2: 아, 그때 저번에 봤던 거?
3: 네, 맞습니다.
2: 아, 그래서 여기로 오라고 그랬던 거야? 아니, 아니말전 공연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글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1: 이야기를 해보시오, 발 벌려보세요. 부끄러움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울울 털어놔보세요.
2: 이건 도대체 뭐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 작곡도 하고 연출도 하고 글도 쓰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학생인데 너무 대단하게 봤었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예를 들면 제가 상상하고 있는 창작한 소리하고도 영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 색깔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안 그래도 글 올리신 거 보고 제가 또 적임자라 생각을 해서 워낙 만드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선희가 또 함께 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2: 아 그래, 너는 분명히 적임자야. 내가 알잖아. 네가 또 연락을 했어. 괜찮겠어, 시간이?
0: 시간은 만들면 되고 밤이야 새면 되니까요.
2: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너랑 하고 싶었거든.
0: 예.
2: 근데 네가 딱 연락을 한 거야, 거기다가. 와, 무슨 말로도 모자란 표현입니다. 딱입니다.
0: 대표님, 그러면 저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릴스도 같이 찍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2: 에이,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잖아?
0: 근데 이 릴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연하시면 조회수 한 200만? 300만?
2: 난 아니야.
0: 같이 해주세요.
2: 안 돼. 이건 사람들이 보면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0: 물론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이제 제가 설득을 안 할 수가 없죠.
2: 아니,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 내가 확 바꿔버리면 아 이건 안 돼요.
0: 오 잡고 한 둘 셋.
2: 아 저 그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제 인생을 아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이에요. 그거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0: 놓고.

0: 있었고 내 마음에도 있었고 이거는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뭐 천생연분이란 말로 해야 돼? 뭘로 해야 돼?
1: 감동입니다.
0: 잘할 수 있겠지?
1: 아, 그럼요.
0: 그럼. 그리고 내가 너 말고 또 염두에 두는 한 사람이 또 있거든. 두 사람이 만나면 정말 무슨 새로운 그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좀 거리가 좀 있다.
1: 어디?
0: 광주까지 가야 돼.
1: 광주.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해외로.
0: 그렇지, 그렇지.
1: 광주로.
0: 광주로. 네. 오케이?
1: 네. 고. 일단 누구랑 호흡을 맞출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제가 좀 음악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파격적인 그런 걸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아티스트면 좋겠다.

0: 뭐 이런 거
1: 쑥스럽게 안 열리네.
0: 이제 리허설이 끝났을까?
2: 이제 곧 시작해가지고.
0: 그러니까 고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태원!
3: 아니 어쩐 일이세요?
0: 공연 보러 왔지.
3: 아 서울.

0: 생각을 했습니다.
1: 야, 애썼다야. 힘들었겠어.
0: 공연 잘 보셨어요?
1: 어.
2: 진짜 재밌게 봤어요.
0: 재밌게 봤어요? 나중에
1: 분위기? 네가 제일 힘들 것 같아.
0: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정말인데.
1: 나 딱 알지.
0: 진짜. 어,
1: 나 아까 얘기했었던 거 뭔지.
0: 그러니까요. 빨리 내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1: 어마어마한 지구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0: 도대체, 네.
1: 소리의 탄생.
0: 소리의 탄생.
1: 어, 우리가 판소리의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보자.
0: 응? 그렇게 큰 뜻에 저희를 감동. 혜진 씨 우리 선택된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그런 거야? 대표님의 경험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좀 무대에서 두려워하거나 조금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대표님한테 과감히 보여드리고 그것을 깨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우리가 또 맹세도 좋고 네. 요구사항이어도 좋아.
0: 제가 또 남원 서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빨리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오케이. 짧고 굵은 연습을 요청합니다. 위안에는 단
0: 잘해야 될지.
1: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완벽할 때까지.
0: 완벽하게. 아,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1: 혜진은?
2: 저는 이제 또 제가 대식 가기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소리가 안 나가지고.
0: 맞아.
1: 그렇지.
2: 배가 고프지 않게 든든하게 맛있는 걸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0: 잘해야 될지.
1: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완벽할 때까지.
0: 완벽하게. 아,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1: 혜진은?
2: 저는 이제 또 제가 대식 가기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소리가 안 나가지고.
0: 맞아.
1: 그렇지.
2: 배가 고프지 않게 든든하게 맛있는 걸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소리를 그렇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1: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해.
2: 예.

0: 짜잔! 뽑아왔습니다.
1: 주제가 여기 너무 다 드러나 있는
0: 표지에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그때 주제로 회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아. 그 중에 살짝 제가 MBTI.
0: 아, 그럼.
1: 이렇게.
0: 그럼.

0: 질문을 드린 의미가 있어?
1: 사실 눈치를 조금 봤죠.
2: 일단 되게 뮤지컬 같다. 그리고 가볍다. 양도 가볍고 뭔가 소재도 가볍고.
3: 진짜 조금 암담했어요. 이게 너무 형식이 어떻게 보면 일반 소설 같기도 하고 판소리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4: 작창을 하고 창극을 하고 이래 왔을 때마다 이제 어쨌든

0: 그게 말이 돼.
1: 지구 함.
2: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0: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2: 이들을 고작 16가지 유형으로
3: 원래 호흡 맞췄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 장면을 쉬고 넘겨줘야 될지 아니면 바로바로 뭔가 티키타카가 돼야 될지 그게 조금 서로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1: 둘이 약간 싸우는 순간이니까 고개 팍팍팍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시급한 거는 서로에 대한 완벽한 신뢰?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복원하고 유진도 이제 첫 작업이고 이게 어떻게 합을 이루지? 그런 확신을 들게끔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지 않을까?
4: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잘하고 있습니다.
1: 화이팅!
3: 화이팅!
1: 잘하셨습니다. 기다릴게요.

0: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고 너가 그랬구나.
1: 네.
2: 친구들도 이 가방 들고 나오면 오늘은 며칠 밖에서 머물 생각이니 이렇게 항상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0: 도망자가 봐요. 도망자가
2: 봐. 도망자가 봐 맞아요.
3: 요즘 괜찮은 소스인 것 같아. 가을이가 항상 도망쳐 나올 때 집에서 썼던 가방이니까 도망자 가방 해서 노래 한 곡 만들어.
2: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도망자 가방.
3: 이름 자체 뭔가 궁금증도 있는 것 같고. 네. 도대체 어딜 도망쳐 나왔어?
2: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도망자 가방. 제가 또 이 애착이 가는 가방 안에서 이 일기장을.
3: 뭐야?
2: 저희 엄마의 일기장인데.

0: 엄마의 일기에 담은 뭔가 이 이야기를 담아서 또 가사를 써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진짜 그래도 돼? 네. 완전 소중하네. 이거.
0: 네, 완전 소중해요.
1: 진짜 잘 갖고 왔네. 그럼 됐다. 우리 지금 주제가 그래도 좀 나온 것 같아.
0: 아, 다행이다.
1: 드디어 네. 마음이 놓여.
0: 아니 언니 그러는데 지금 다른 팀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1: 솔직히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영탁을 가야 되나?

채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0: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오늘은 볼거리, 놀거리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 라디오나 유성기 또는 극장에서 친근하게 만났던 그 무대를 추억하면서 다시금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배뱅이 굿의 이응관 명인, 재담 소리에 맥을 잇고 있는 백영춘 명인, 해악에 웃음을 주는 소리꾼 윤충일 명창, 그리고 전설적인 만담가인 아버지 장소팔 씨의 뒤를 잇고 있는 장광팔 씨까지 함께 할 텐데요. 팍팍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면서 이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바야흐로 때는 봄입니다.
2: 그건 나도 알아요.
1: 왜 그래요?
2: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1: 봄!
2: 봄!
1: 봄!
2: 봄!
1: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봄바람이 우리들의 옷깃을 살짝 스쳐가고 화창하게 피는 진달래 개나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2: 그렇죠?

0: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 뭐가 궁금해요?
0: 이름이 왜 하필 장소팔이죠?
1: 어, 별거 다 물어보네. 그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내가 왜 장소팔이냐?
0: 네.
1: 우리 아버지가?
0: 네.
1: 우리 아버지가?
0: 네네.
1: 그전에 우리 집이 무척 가난했거든.
0: 그래서요?
1: 그냥 우리 어머니가 만삭이 됐는데
0: 네.
1: 쌀 한 마리 미역한 죽에 살 돈이 없어요.
0: 어우, 저런.
1: 어머니 아버지가 공농 끝에
0: 네.
1: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오양간에 매놔둔 소를 걸고 장으로 팔러 나갔어.
0: 그런데요?
1: 그때를 무척고 내가 으앙 그리고 세상 밖에 나왔거든.
0: 네.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장으로 소 팔러 간 사이에 나를 낳았다.

0: 국악이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1: 우리 몸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동맥경화 걸리듯이 정말 소통이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인 것 같아요.
0: 그런데 지현 씨,
1: 네?
0: 피가 통하지 않으면 동맥경화에 걸리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1: 뭐예요?
0: 돈이 통하지 않으면 걸리는 돈맥경화.
2: 농담도 잘하셔.
1: 돈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미국 돈은 달러, 일본 돈은 엔화, 유럽 돈은 유로화. 그럼 호주 돈은요?
0: 호주 달러 아닙니까?
1: 아닙니다. 호주 돈은 호주 머니.
2: 농담도 잘하셔.
1: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돈과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걱정이에요.
0: 그러게요. 한도천각이
2: 잘하셔.
1: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돈과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걱정이에요.
0: 그러게요. 한도천각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돈과 여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1: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주셨대.
2: 농담도 잘하셔.
0: 그런데 지현 씨,
1: 네?
0: 네, 요즘 남자들이 제일

백지새불 산더기로 웃고다 안 먹고다 만수청산은 못다 제갈공백화르다 연하자주 진자주 해주자제 남자주 옥장목 당복 미녀 수수 인조 지름 메리스 목소리 진제로 모처럼 새별 같은 논루랑은 지환 도상 들고 금복자가 도상 들고 월자가 도상 들고 강북 버산 여간 저간 백필레대여 요런 대대축은 내력을 다 알아가로 가지고서 이 건달녀석이 대등네 집에 찾아가서 이제 엉터리 굽한번 해볼 판인데 저 평양무당들 하듯이 그냥 이 건달이 대대의 넋이 왔다고 그냥 막 울어서 이 건달녀석이 대등네 집에 찾아가서 이제 엉터리 굽한번 해볼 판인데 저 평양무당들 하듯이 그냥 이 건달이 대대의 넋이 왔다고 그냥 막 울어 할아버지 오만이 어디 갔나요 오만이 어디 갔어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오만이가 나를 보고 그냥 동지 수달 꽃불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그냥 후닥닥 뛰어나오는 말 죽어주고서 길 갈라서니 있을 곳이 없네 우리 오만이 어디 갔어 오만이 오만이 어디 갔나요 오만이 어디 갔어 오만이 대대 오만이가 이 손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그냥 대대 오만이 오만이가 그냥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는데 아이고 내 딸이여 내 딸이여 내 딸이여 내 딸이 살아서도 정신 좋더지만 죽어서도 정신이 그냥 고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막 울어대니까 대대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정말 자기 딸이 왕국 같아서 돈이라 놀아주니까 이 건달이 엉터리 굽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는데 떠나간다 대대기 혼신이 떠난다 잘 속았구나 잘 속았구나 대백대 어머나보니 잘 속았구나 이번 곳에 돈 잘 벌건 닭주집 할머니 덕택이

0: 이어서 등장할 장극의 명배우 윤충일은 그동안 수군가로 용왕님을 놀랍게 하더니 이제는 오연자와 함께 여러 시청자들에게 각설의 타령으로 즐겁게 해주는 거디였던 거디다.
1: 존경하는 하늘 땅이여, 어진 백성들을 위하여 나 여기 왔소이다.

세고 들어간다. 저 시고 들어간다. 아, 작년에 왔던 갑사리가 죽고

살고 쉬고 들어간다. 맞다 이거 봐라 젊은가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의 부모가 들을라.

0: 잡으셨네. 진준하기 세기 동계씨 예정 청장에 복을 안고 진준한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전에 빛냈네. 치리구도 치리구도 자리한다. 아 분마가 들어간다.
1: 오메 오메 오메. 아니 그런데 이 해편네가 뭐든이라고 여태 안 나오고 있지? 에? 아마도 코코놈 따라갔지매. 말이 다 바른 말이지. 우리 마누라가 내 소리에 반해가지고 시집을 왔다 이 말이여. 무슨 소리냐고. 아 그 들어보면 알아. 성질도 급하기도 원해 그래요.

0: 아니 그런데 예편이가 후려다 말고 어디를 가고 안 보이지? 하여튼간에 오늘 불러봐서 안 나면 오늘로 이별이다. 어 이별이요. 절빙이 엄마, 절빙이 엄마.
1: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무엇이 그리 바빠서 천방지축 난리 부르스를 치고 뛰라리여?
0: 아니 뭐든이라고 자빠졌다가 이제 나오고 있냐?
1: 내가 놀고 있냐? 오늘 KBS 방송국에서 무슨? 국악한마당 잔치 났다기에 나빠대기 분가를 좀 치라고. 아 이쁘게 치장 좀 차리고 그냥 늦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0: 깔따구가 방구 끼고 모기가 하품을 일이다. 아니 그러는 예팬네가 나빠대기는 열흘에 한 번씩 빨고 자빠졌냐? 아니 호박에 줄군다고 수박도야? 닭광에다 물들인다고 오이드냐고? 도비질도 바탕에 좋아 잘 뛰는 법이여. 찬물 먹고 마음 돌려 예편이야.
1: 그러는 당신은 뭐하지 그렇게 잘났어?
0: 뭐하면 잘생겼지 뭐.
1: 오늘 한번 당해봐라.
0: 에이 왜 그래 참.
1: 떡판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돌을 박고 눈은 째진 눈에다 코는 벌고 말고 들지 않고 쥐털시험 민대 덕에 편짜는 사탕 나기기.

0: 쉬고 쉬고 늘어간다.
1: 상자등을 꺼내놓고 배배이와 상자중이 재밌게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이었어요.
2: 사장 사장 사장 동화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3: 나를 들어봐라. 너의 부모가 들을라, 나의 부모가 들을라. 고이에나 고이에나 길러서 주다 상가로 집을 입고 독사 당해 해다 보셔.

0: 아니 근데 시바 별주부 이 녀석은 아 토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어디 간겨?
1: 아이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네.
0: 아이고 반갑소.
1: 아이고 동방예의지국이니 인사부터 올립시다.
0: 좋죠.
1: 반다운과 장광팔
0: 안춘자 큰절 올립니다.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네 분의 주인공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0: 선생님 지금까지 소리에 집중하시고 제자도 키우시고 네.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게 네. 건강 비결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1: 네. 어디 가서 이제 소리할 적에 제가 저 소리를 소리답게 못하고요. 재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 뭐 아까 저 선생님이 전문 주책 지다를 들어간다 올라간다 올른바지 날아간다 날아바지 굴러간다 굴러바지 저 굴러 소리바지 하이바지 개곤형바지 기집어바지 통바지 여름바지 호바지 가을바지 겨바지 겨울바지 손바지 긴바지 양복바지 주머니바지 진짜바지 진짜바지 아버지라 얼씨도 없고 잘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주책을 떠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2: 네. 연세가 이렇게 잡으셔도 그래서 대중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저 종묘공원이 있습니다.
0: 네네. 네,
2: 종묘공원에 가면은 항상 우리 공연 무대가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응관 선생님 배맹구석 하고 꿈도 꾸고 그러다가 저도 국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거든. 그리고
0: 이렇게 이응관 선생님께서도 제담을 들려주셨지만 또 제담의 산 증인이신 분이 옆에 계신 백영춘 선생님이시잖아요. 이 제담하면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울음 그리고 마음을 많이 다독여주는 음악인 것 같아요.
2: 제담은 우리 민족이 제일 암울하고 힘들게 살 때 그 일제강점

0: 아버지하고 나하고 참 오래 많이 댕겼고 민요 만담 계속해서 했고 정말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 네. 지금도 다 앞서 생각하면 우리 돈에 지나가면 그 동상이 있거든. 조선은 아버지 장수빨 그거 보고 한참 내가 멀리 보다가 어떤 사람 눈물이 조금 나고 그래. 내가 눈물이. 네. 네. 참 그야말로 정말 재미있었죠. 두 사람이 되겠잖아요.
1: 네 분께서 네. 같은 시대를 사시고 공유하고 또 워낙에 재담 가시고 만담가들이셔서 주제를 하나 톡 던지면 아주 끊임없이 술술술술 이야기가 나와서
2: 다음은 1박 2일로 해야 됩니다.
1: 제가 볼 땐 일주일도 부족할 것 같네요. 정말 이 네 분의 소박한 소리와 또 그런 재담과 만담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의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그렇게 세월이 지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윤관 선생님은 물론이고요. 다들 네.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좋은 소리 좋은 공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해요.
1: 네, 계속해서 재담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시죠. 백영춘 명인의 무대를 만나봅니다.
4: 자, 이건 또 뭔 거니? 개 내기랬다. 개 이야기란 말이야.
5: 넋이

0: 못 입고 여기저기 두루사방하옵다가 울가미에 목이 걸려 된장 두루마기를 들쳐 입고 청파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이곳 저승무턱에 끌려왔으니 아이고 서라 아이고 서라 아이고 서라 아이고 서라 근데 내가 이렇게 왔는데도 우리 자식은 다 어디로 갔니?
1: 제 자식들은 미지않았는데
0: 여러 토치 아이고 얼룩이, 바둑이, 흰둥이, 검둥이, 노랭이, 아르렁이, 타르렁이, 구박다리, 호박개
1: 아이고 많이도 뒀수
0: 여러 토치
1: 그런데 다 어째수
0: 우리 주인이 작년같이 더운 여름날에 다 팔아쳐먹어서 30냥에
1: 아유 30냥이 너무 싸게 팔았어
0: 그러니까 개값이지
1: 아유 요새는
0: 그나저나 얘야 네. 내가 이렇게 왔다 가는 길에 한참 떠들고 났더니 목도 컬컬하고 그 뭐 연막걸리 한 잔 다 팔아쳐먹어서 30냥에
1: 아유 30냥이 너무 싸게 팔았어
0: 그러니까 개값이지
1: 아유 요새는
0: 그나저나 개값이지. 얘야 네. 내가 이렇게 왔다 가는 길에 한참 떠들고 났더니 목도 컬컬하고 그 뭐 연막걸리 한 잔 없냐?
1: 내가 그래서 말이야 할미가 오신 게 뭐지 그런 텔레파신가 뭐가 와갖고 네가 이렇게 맛있는 걸 사갖고 왔어.
0: 아유 신식이다 이게 막걸리니? 그래 알았다. 뭐 어디 좀 먹어보자.
1: 너 혼자 처먹냐 이?
0: 아이고 참 또 애 보는데 냉수도 못 마신다고 또 별게 다 또 샘을 내네. 그나저나 애야 내가 이렇게 왔다 가는 길에 애 급수공덕을 하였으니 기왕 가려마는 너희들이 이렇게 정성이 소홀할 것 같으면 내 모지랭이 숟갈로 다리야 재수를 박박 긁어가마.
1: 아이 그런 무슨 무식한 말씀.
0: 하지만 또 그럴 리가 있겠느냐. 기왕지사 왔다 가는 길에 우리 자손들 부귀강명 누려주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국악 한마당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수 소망하고 건강하시라고 모진, 액기, 관제, 궁설, 힘칭, 망칭, 깨르치, 깨끼, 치사한 거 내 몰고 떠나가마 얼씨구 얼씨구라 얼씨 얼씨 얼씨 얼씨구라
1: 우리 재수꾼도 한번 해봅시다 어허 구자
0: 예
1: 어떤 물연이시려
0: 예.
1: 최씨야 지주야
0: 예.
1: 이것이 다 무엇이냐 어보다 놨느냐 치보다 놨느냐 손톱 길어서 박 갈켜다 놨느냐
0: 아이고 손톱 다 깎았어요 예.
1: 우리 대감이 욕심 많고 탐심 많아서
0: 예.
1: 술로다 목이 우러고 괴기로다 양치자던 내 대감인데 아, 뿌연 막걸리 한 잔에 원산 말뚝 하나 없구나
0: 아이 얼마나 다 잘 차렸수
1: 네. 웬 소머리 받으시던 내 대감인데
0: 네.
1: 웬 돼지 잡아서 금칼 꽂아 받으시던 내 대감인데
0: 네.
1: 아이 이 집에서 덩덕 꿍따쿵 디나는 끼강하니 대관절 무엇을
0: 대감놀이옵니다
1: 네. 아주 책이라 대감이라니 무슨 별신을 뻔 승리차마 대감인 줄 아지 마라 우리 대감은 대해주의 몸주태용 기주의 직상 대감 아니시랴 큰 대감 작은 대감 하지만 우리 대감이 헐.
0: 멋이 멋대로 덕달아자
1: 치고 헐.
0: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야 어떤 대감이 내 대감이야 일상에 좋은 곳은 덩덕궁이요 평상에 좋은 곳은 기강가가 알아들이시든 내 대감이야 여든

신 여러분 채수 소망을 섬.

한번 죽음을 못 면했네.

죽어지며 꿈이나 나 싹시라 나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기품을 더합니다.

전북특별자치의 도립국악원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

0: 번째 왔어요. 네.
1: 한 세 번째? 자주 오는 곳이라서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애기 친구랑 같이.
2: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해서
1: 경험할 것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것들도 많아서
3: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놀고 싶어요.
4: 여기서 노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예결밴드의 보컬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예결이라서 예결밴드고요. 저희는 서도민요를 기반으로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한 장르에 녹여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국악밴드입니다. 저희 멤버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전수민 씨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손놀림 유승민 씨!

오늘 또 어린이 대공원에 온다고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골든을 아까부터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묵직한 베이스 강동현 씨입니다. 기타리스트 전영민 씨입니다. 연주 부탁드려요.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계시는 아주 귀엽죠? 정희수 씨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그 넓은 여름바다 소리에 지금 여기 무대가 펼쳐진 이곳이 어디죠,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실내 놀이 공간이죠. 네, 여기는 어린이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가족들의 즐거움도 가득한 곳인 이만큼 저희가 이렇게 활기찬 공간에서 활기찬 놀이에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곡은 투전풀이라는 곡이고요. 투전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전통 놀이인데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절은 1로 시작하고 2절은 2로 시작하고 3절은 3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놀이를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투전풀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박수 쳐볼까요? 아이씨가!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에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식임새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혹시 저 하고 싶어요 하는 우리 어린이 있을까요? 우리 위에 친구들 일로 내려오실까요? 네, 내려오신대요. 와, 2층에서 지금 1층으로 내려오십니다. 얼른 오세요. 조심히 오세요. 2층에서 씩씩한 두 친구가 왔어요. 아, 우와, 우리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둘이 같이 가족이에요?

0: 자, 그 다음에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새. 좀 어렵지만 시작.
1: 아리랑 얼씨구 노다가 새.
0: 너무 잘한다. 앨범 크게
2: 방어시구 노다가 새.
0: 좀 어렵지만 시작.
1: 아리라 얼씨구 노다가 새.
0: 너무 잘한다. 앨범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0: 예결 밴드만의 동요를 만든다면 뭐 어떤 인물이나 동물이 나오는 동요를 만들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로 한다면 이제 심청이를 예, 모티브로 한 이제 심청가를 약간 해서 그리고 동물로 한다면 이제 토끼와 또 거북이
1: 그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다들 참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렇다고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표현력 있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합주하면서 막 자주 푸는 것 같아요.
2: 눈으로 욕하면서 푸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릴 때의 추억들이 이렇게 공연을 즐겼었을 때 더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즐기셨던 기억이 소중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예교밴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입니다. 이 노래로 저희가 첫 수상을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예교밴드 노래에서 가장 신나는 곡 중에 두 번째에 들지 않나 싶은 곡입니다. 그러면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라소나를 위한 나 뭔가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데 저희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소감 어땠는지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 제가 여기 화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엄청 자주 왔었는데 어렸을 때만 오던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해서 기쁘고 남은 곡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관객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덕분에 너무 즐겁게 더 연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즐겁고 멋진 무대 많이 만들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3: 오늘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국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4: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하루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5: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아시죠?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들께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의 추억,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영 나영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우연히 놀러 왔다가 밴드 공연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국악인데 밴드로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시도였다.
1: 국악을 되게 퓨전 국악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이렇게 밴드로 해서 들으니까 더 재밌었고 공연 어땠어?
3: 재밌었어.

0: 근로장려금 신청한 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살 피어 꽃사 꽃살 피어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 불러 근로장려금 신청하셨어요?
1: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0: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당연한 혜택입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0: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한 달에 한 번씩 전수 교육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공개 행사, 문화재 공개 행사 때문에 겸사겸사 찾아보러 왔습니다.
1: 네.
0: 잘 왔습니다.
1: 어? 오랜만이다, 너.
0: 잘 지냈어요.
1: 부산에서 오는 거요?
0: 네. 오늘 아침에 또 KTX 타고.
2: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요.
0: 맞습니다.
1: 아니, 그럼 뭐 처음부터 비싸게 주고. 짜다 좋은 차를 마시게 되면 그 차의 맛 때문에 그 차를 다시 찾게 돼 있어. 소리도 마찬가지야.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날 그보다 아래 소리들을 안 들리는 것이야.
0: 맞습니다.
1: 다 똑같아.
2: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1: 나중에 별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저는 우리 중매야 공개 행사.
0: 선생님이신데 때론 아버지 같기도 하시고 때론 엄격한 스승님 같기도 하시고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날 해야 될 거야? 한번 해봐야 돼.
3: 이때여 조조는 장대우 높이 앉아 제장과 상이었지. 정욱이 여짜오되 조조진 중 바라보고 원한 바는 내 소원이.
1: 소리를 위아래가 너무 강해.
0: 네.
1: 조금 더 띄워서 소리를 반석 위에 딱 올려놓고 밀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저를 자꾸 해버려야 돼.
0: 네.
3: 황계화선 들어.
0: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윤인철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뵙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심청가를 배웠습니다. 적벽가는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기 힘든 소리라고 해서 아주 공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벽가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 종소리 하면 눈이 떠들어
0: 소리의 색깔, 소리를 가져가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잡아주시는 제 인생 최고의 멘토시죠. 네.
1: 정말 호탕하게 웃어야 돼. 여기서 조조가 정말 그 영웅으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2: 마음이
1: 다 드러나.
3: 날 위하여 양초실고 하나리 나를 도우미로구나.
1: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이 적벽가란 말이죠. 푸른 게 그리야 당하리요. 이때 왕게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왔.
2: 특히나 이제 보성소리 적벽가는 이제 그 보성소리 자체가 이면이라고 하는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전쟁 신이랄지 순간순간에 등장 인물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그 표현력들이 음악적으로 정말 사실성 있게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특화된 게 바로 이제 보성소리 또 적벽가죠.
3: 천지 만물 생겨날지 각색 초목이 번져나 유소씨 식목실 구목이소를 하여 있고 헌원씨는 착주

0: 고체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대를 내어 돛대우에 봉기 꽃봉 봉기우여 나밖에 점지하여 조합성 상
2: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목을 가지고 있죠.

0: 밀고 몸을 쳐봐.
1: 미국 문화재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일반인들 그 대상으로 공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제가 적벽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순서리 적벽가로 공개 행사를 하는데 전주자들 한 10여 명과 함께 이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전주에서 지금 하거든요.
2: 제가 윤영 씨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봤다가 어디 심사를 갔는데 윤영 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선생님들이 도대체 저 친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으쓱해지더라고요. 이제 같은 선생님 제자니까.

0: 진명을 살펴보니
1: 정말 소리가 꼼꼼하고요.

0: 제가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만인이 부를 수 있는 판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었어요.
1: 유람댁 감당목은 피파성을 띄어있고.
0: 그랬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드는 생각이, 저는 그냥 전통을 보수적이게 잘 보존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를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0: 조선 말기 판소리 사설을 정리한 신재효는 광대가에서 판소리 명창의 조건의 하나로 득음을 꼽았다. 성음이란 판소리의 가장 기본인 발성음으로 너무 거칠면 떡목, 너무 맑으면 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의 소리인 수리성과 천구성을 최고의 성음으로 꼽았다.
1: 샘보니
0: 판소리는 긴 시간 동안 성대를 쓰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수련을 필요로 한다. 창자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선 산 속에서 수련하는 과정을 득공 또는 독공이라고 한다. 고운 음색과 고음으로 대명창이란 칭호를 받는 판소리의 거장 이동백. 그는 고향 서천에 있는 희리산 중턱의 동굴 앞에 초가를 짓고 하루 10시간씩 2년간 독공을 했다. 그 2년 동안 북채가 10다발은 부러졌다고 후세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조선의 가왕이라고 일컫는 송응록 명창. 송응록은 폭포 밑에서 석 달간 혹독한 수련을 하다 검붉은 피를 서너 번 토하고 목이 트여 소리가 폭포수를 뚫는 지경이 됐다는 일화가 전해져 온다. 정말 피를 토해야 득음을 할 수 있을까? 폭포수 밑과 같이 소음이 심한 곳에서 독공을 하게 되면 성대에 무리가 가게 된다. 성대에 부종과 혹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터지게 되면서 피가 새어나오는 것이지 각혈을 할 정도로 피가 나지는 않는다. 득음한 목소리들의 공통점은 허스키한 목소리라는 것. 성대가 무리를 하게 되어 성대결절이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성대가 헐고 아무는 것을 반복하여 단련되면서 득음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판소리 수련의 길은 멀고도 고통스러운 길이다. 고된 경건의 훈련 없이 명창의 자리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2: 최선수 공양하여 흥보진 근노원이 가사가 웅장하여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한번 놀아 보는 뒤
1: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3: 5학년 공감되기 친구들인데요.
4: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1: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0: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0: 가득한데 임금님 어디 계세요?
1: 아, 좋구나. 어?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0: 우리 임금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2: 안녕하세요,
1: 정 임금님. 피디 양반 왔는가?
2: 오늘은 덥다고 짜증 안 내시고 좀 평온하신 것 같네요.
1: 아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짜증을 냈다 그래? 이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처서가 지나서 그런가 아유 시원하다.
3: 얼씨구!
1: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2: 임금님, 근데 32도인데요?
1: 어? 32도? 아니야. 얘 얼마나 신기한가. 우리의 그 절기라는 게 말이야. 처서가 지나니까는, 딱 처서 매직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풍경도 좋고, 하늘도 맑고,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심심하고, 탱글탱글 도는 것 같지?
2: 더위도 있는가?
1: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 더위 먹으면 안 돼. 아니, 벌써 저 곡기도 채우기 전에 더위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저 아주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남이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어라 하는 그런 음식이 나네.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가볼까? 가보자. 네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오늘 뺏어서라도 먹어야지. 시원하다. 나는 안 덥다.

0: 있어요.
1: 이 메뉴가 오리고기네.
0: 그렇지, 오리고기. 자네 그 풍문에 그런 소리 아는가? 돼지고기는 누가...
1: 고객님과 고기 좀 뺏는 거
0: 같아. 네? 아우, 그건 안 되지. 아이, 그건 안 돼. 그냥 내가 조금 주는 걸로 하세요. 나는 관대하니까. 아, 사장님. 아이고,
2: 아, 네,
0: 야, 이거 음식 준비하신 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와, 제가요, 네. 그 오리, 그 고기를 뭐 먹어만 봤지, 네. 생오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네.
3: 얼씨구!
0: 우와. 오, 잠깐만. 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네요. 얘가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2: 저희가 이제 26호를 쓰는데 네. 2.6킬로입니다.
0: 아, 26호면 네. 2.6킬로 정도? 네. 오, 진짜 생각보다 동무가 깜짝 놀랐네. 와, 야, 이제 얘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군요. 네. 수육도 하시고, 아, 불고기도
2: 네.
0: 하시고.
2: 네. 저희가 이제 26호를 쓰는데 네. 2.6킬로입니다.
0: 아, 26호면 네. 2.6킬로 정도? 네. 오, 진짜 생각보다 동무가 깜짝 놀랐네. 와, 야, 이제 얘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군요. 네. 수육도 하시고, 불고기도
2: 네.
0: 하시고.
2: 네.
0: 우와. 오, 잠깐만, 이건 뭐예요?
2: 저희가 이제 오리고기를 수육하고 이제 불고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16가지 약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숙성으로 해놓습니다.
0: 기본 뭐 밑간처럼 이렇게 딱 재놓으시는 거군요.
2: 아, 네, 맞습니다.
0: 오, 그럼 얘네가. 수육도 되고 거기 매운맛이랑 이걸 하는 거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거 하나 뭐 없을까요?
2: 임금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보시죠.
0: 먹어보고요?
2: 네.
0: 먹어보고는 못 맞춰볼 것 같고 빛깔을 보니까 아주 몸에 좋은 약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2: 정답입니다.
0: 아, 진짜 그러면 16가지의 네. 약재를 가지고
2: 네.
0: 이게 기본적으로 해놓으셨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육을 찌고 있는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네네.

0: 고춧가루 위주로만 양념을 하시는구나.
1: 네.
0: 와, 이게, 야, 이게 센 불로 하니까 불향이 확 올라오네.
1: 가서 기다리시면은, 네, 네, 제가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 있겠습니다.
1: 네. 예.
2: 이야,

0: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에이, 에이 그러면 안 돼. 그 입 다물라.
1: 아이, 그렇지.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맛있는 오리고기에 빨간 불고기 약. 이제 불맛의 시간. 양념에 잘 재운 오리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한 번에 넣고 더 맛있어지라고 불맛까지 추가요. 파이어! 이게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어?

0: 그거는 에이 싫어 싫어. 난 미종 할 거야. 미종. 나는 미종이 좋아. 아유 아름다울미 맛있을미 미종.
1: 국물 마니아 미종 임금님의 취향 저격 오리백수 대령하겠나이다. 찹쌀과 맵쌀을 섞어 화려하게 깔아주고 귀한 오리가 귀한 재료들을 품고 소세 풍덩 압력 소세도 푹 삶아주고 나면 버들버들한 오리고기와 진한 국물이 일품인 오리백숙 완성!

0: 맛있겠구나.
1: 이야, 오늘 보던 백숙인데 그 모습이 참으로 다르구나. 아, 먹어봐야겠다. 얼마나 푹 끓이셨는지 빛깔이 아주 그냥 진하네. 오, 이 국물도 봐. 아주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0: 얼씨구!
1: 잠깐만. 이렇게 큰 누룽지. 우와. 이거 보여, 이거 보여. 우와. 오리 국물에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이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어우, 깊은 느낌이 납니다. 오, 오, 야, 야, 야, 야, 야. 국물 맛을 한번 볼까?

뼈가 그냥 발라진다는 거죠. 푹 삶았으니까 백숙이랑. 어우, 어쩜 이렇게 살빵이 그냥 빡빡하게 가득 차있냐? 응? 전복도 한 번 먹어보겠어. 와, 전복. 어우, 손질하기 힘드셨을 텐데. 삶은 건데도. 우와.

0: 영양도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다는 우리 임금님이 특별히 귀한 음식이라고 세종까지 행차하시어 오늘도 든든하게 수라를 드시니 보는 우리도 같이 마음이 든든하오. 오늘 한상도 역시 맛있구나. 임금님 다음도 맛있는 한상 기대할게요.
1: 순대 병철순대 이모라 이모라
2: 와우 섹시 푸
1: 섹시 푸

0: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오금팡 조승하시라.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할로 상봉 여란해도 시적 얼기를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서울백 1700원씩 모두 다 백 아름어시로구나 세월아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 테나

달아놓고 콧붙듯이 거는 놈과 부무부령 거는 놈과 연기와 목못하는 놈 자리로 잡았다가 저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못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더 먹고

덕조물이 사부어서 있는 날씨에는 수제비로 목돌 메고 청창으로 넓자락을 이루산 쳐다봉 메고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0: 김포에서도 북쪽 끝자락에 있는 이곳에 기괴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데요.
1: 착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와, 진짜 용감하다.
0: 비명과 웃음소리가 난무하는 이곳의 정체는 귀농 8년차 농부의 곤충 체험 농장.
1: 재밌었나요?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이모가 좀 이따 먹을게. 바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1: 보통 체험 한 번에 쓰이는 곤충의 종류만 대여섯 가지. 영호 씨 아내 혼자는 역부족이라 처제와 조카까지 와서 일손을 돕는 건데요.

0: 안 돼, 이거 두꺼워.
1: 두꺼워.
0: 반 정도 돼.
2: 농장에서 키우는 곤충과 파충류들 먹이부터 챙깁니다.
0: 아, 얘를 준다고?
3: 응. 미럼하고 당근하고 같이 주면 먹겠지. 어머, 이제 미럼만 먹네, 이제.
0: 먹는 거 보면 이쁘죠? 됐고.
3: 죽겠다. 아, 진짜. 너 추워서 움직이지 못하나 그런가요?
2: 추위에 약한 파충류들은 먹이에 더 신경을 씁니다.
3: 아, 미리 영수증. 이렇게 잘 먹는데. 어머, 배 엄청 고팠구나, 너. 이렇게 먹는데. 아, 세상에.
2: 그 사이 영호 씨는 곤충들 먹이를 챙기는데요.
0: 10마리만 잡아줄 거예요. 막 사냥하죠. 하나 잡았어요. 지금 열심히 먹고 있네. 주로 이렇게 작은 곤충, 특히 육식하는 아이들은 촛바리를 많이 먹여요. 이제 요 아이가 계속 탈피해서 이제 크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밀웜이나 아니면 귀뚜라미를 먹여요. 자연에서는 뭐 알아서 먹는 아이들인데 밀웜이나 아니면 귀뚜라미를 먹여요. 자연에서는 뭐 알아서 먹는 아이들인데 요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0: 웬일일까?
1: 아이고 울어.
2: 배설 못해 또 울어.
1: 잠깐만.
0: 우리는 슈빈이네하고 명한이네하고 그때까지 잘해야 돼. 진짜로.
3: 귀농 전 영호 씨의 아내 선미 씨는 생활공예 작가로 활동했고요. 영호 씨는 공간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요. 성취감은 좋았지만 좀 더 자신을 돌보며 살고 싶어 귀농을 결정. 2016년에 아버지가 하시던 곰뱅이 농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육과 팔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고 식용곤충을 키운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돌파구를 찾은 것이 체험농장. 자신과 아내의 전직을 살려 곤충의 예쁜 디자인과 이야기를 담아 것이 체험농장. 자신과 아내의 전직을 살려 곤충의 예쁜 디자인과 이야기를 담아 억대 매출의 체험농장으로 발전했습니다.
0: 내일처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4: 나 돈 받고 왔는데?
5: 왜 나는 안 줘요? 일반 시키고?
4: 그때는 영업사.
0: 이제 건배사. 건배사.
1: 야 후원한다. 마스터.
4: 마스터가 무슨 뜻인지 얘기해줘 이제.
1: 마음껏 스스럼 없이 텃밭하게.
3: 귀농 8년 차. 실패도 있었지만 곁에서 돕는 가족들 덕분에 어엿한 체험농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1: 이거 내가 지은 거예요.
4: 어, 진짜? 좋아.
3: 가족들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0: 이거는 일반 텃밭하고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버섯 재배할 때 쓰는 그 나무 배지를 갈아서 만든 톱밥이에요. 이 곤충을 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톱밥에 수분 조절을 하는 게 다 노하우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이 수분 조절을 하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근데 거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만져도 느끼겠더라고요. 아, 요 정도면 많아, 저거.

0: 내가 가서 갖고 올게. 그거 여기다 이렇게 의자에다.
1: 하필 온열 전구가 고장 나서 주문을 해뒀는데 갑자기 한파까지 불어닥친 상황. 그래서 몇몇 개체들은 따뜻한 사육장으로 옮겨 난방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농장에 있는 난방기구란 기구는 모두 모아 사육장에서 틀어주고 있는데요.
0: 이렇게 해서 강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붙이면 그러면 좀 올라가. 사육장이 따뜻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제 깜짝 놀랐네. 저 구석에 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았지. 이 겨울에는 이 곤충이 있고 파충류 있고 너무 예민해서.
2: 네, 약간 좀 호들갑스러운 느낌이 있어.
0: 나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막 불안한 거야.
2: 꼭 오늘이라도 이걸 빨리 받아야 돼요.
3: 저희가 지금 배송 그 지금 지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바로 일정이 확인되지가 않아서 만약에 저희가 취소 처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출고 처리를 진행해드려도 될까요,
2: 언니? 그 히팅 램프가 내 그 생물 그 온도 유지 때문에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온다고 했던 건데 근데 뭐 아무 얘기 없다 그냥 배송 지연이 되니까 취소 처리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3: 저희가 전단 처리가 지금 원활하지 않아요.
2: 네, 그럼 이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오늘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날 보내줘야 된다.

0: 이리저리 살펴보는데요.
1: 요 들어가면은 아, 더 빠지겠다 싶었는데 이만큼 있다가
0: 이대로 포기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봅니다. 오, 다행히 앞으로는 움직이는 상황. 아, 하지만 결국 또 제자리입니다.
1: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가는 거야.
2: 국민의 평생 희망 파트너 다이렉트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그 긴급 견인 좀 부르려고요.
2: 저세요,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네. 네.
2: 1월까지 캐리어도 걸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저희가 변경을 했나요?
0: 결국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것도 당장은 어려운 상황. 이거 큰일인데요.
1: 안녕하세요. 차를 돌리고 한다고 하다가 자꾸 열차가 절로 들어간 거야.
3: 말 싫지도 않았구나.
1: 아, 맞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화끈하게.
3: 아, 이쪽에서 돌렸어야지. 왜 이리로 돌려.
1: 아, 여기서 돌렸다가, 여기서 돌렸다가 여기서 탁 빠진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쫙 돌려간 거야.
4: 혹시 뭐 찾으세요?
1: 아, 여기 동네 그 렉카차나 혹시.
4: 렉카차 여기 어디세요? 시끄러워요.
3: 자연이다. 바빠? 아니, 차가 빠졌어. 요 산에서 트랙터로 와서 한번 끌어줘.
4: 아, 그래요?
0: 영호 씨에게는 구세주 같은 트랙터 등장입니다.
1: 멋있어. 아.
0: 트럭을 끌어내기 위한 합동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트랙터로 트럭을 당기는 동시에 후진해서 빼낼 작정인데요.

0: 카페랑 어르신들은 틀려요. 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저 어르신, 저기 뭐야. 지금 제 사례 좀 하고 싶은데요.
1: 물이요?
0: 네, 요거, 요거 해주신 거.
1: 방송에 나오는데 웬 물 사례야?
2: 여기가 김포서 사슴 농장을 하신대. 그 사슴벌레. 네. 어, 삽으로 저기 하니까 거기 구경 삼아서 한번.
0: 네, 네, 네.
2: 하자고.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귀한 참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를 빼느라 거의 반나절 만에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
0: 오늘 대박이었어.
4: 백화차 불렀어?
0: 어? 아, 거기 사장님이 동... 오늘 대박이었어.
4: 백화차 불렀어?
0: 어? 아, 거기 사장님이 동네 어르신 그 트랙터 불러갖고 한 거야.
4: 아, 다행이다. 이거 한참 쓰겠다 이거.
0: 와, 그냥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있지.
4: 좋죠. 어디가 이거 살려면 엄청나는데 비싸거든요. 이만큼 해갖고도 19,000원 막 그래. 이렇게 묶음. 그냥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3: 고생은 좀 했지만 덕분에 귀한 참나무도 얻었고 따뜻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어 좋은 하루였습니다.
0: 갑시다.
3: 오늘은 오랜만에 영호 씨도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0: 이 형 좀 도와줘.
4: 저리 가래. 필요 없대. 저리 가래. 저기 고추장 떼놓은 것도 먹자. 응. 엄마는 좀 바짝 익히는 거 좋아.
3: 오늘 저녁 식사 준비는 첫째 아들.

0: 근데 이런 거에 감사함보다 맛이 있어서 감사해. 너무 맛있네.
1: 하여튼 감동의 순간을 갖다가 찬물에 싹 던져.
0: 어우, 진짜 맛있다, 야.
2: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사실 오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영호 씨네 가족이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바로 점토공예를 가지고 동화를 만드는 건데요. 둘째 아들은 이야기를, 아내는 점토공예로 캐릭터를, 영호 씨는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동화인데 약간 이게 그 가능성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화 내 것처럼 내 것의 동화를 만드는 거지. 그 상황 설정해서 쉽고 엄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신장이 없는 로봇가 있고 신장을 갖고 있는 곤충이 있고 둘이 만나서 서로 어떻게 교감을 하고 있는 거.
1: 한참 동화로 막 가는 게 아니라,
0: 그게 아니라
1: 아빠가 예전에 했던 그런 거는 탁탁 이렇게
0: 네, 내 것으로. 어때요?
3: 내 것으로.
0: 그거에 구애받지 말자고. 내 것이든 다섯 것이든

0: 따뜻해. 너무 좋다.
1: 이곳은 메뚜기를 키우고 있는 농장인데요. 요즘 영호 씨가 체험 농장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호 씨의 체험 농장이 입소문을 탄 후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0: 영호 씨네 농장에서 키운 귀뚜라미까지 모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 체험에 사용할 준비물입니다.
1: 오케이. 갑시다.
0: 눈길을 뚫고 달려간 곳은 영호 씨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은 이곳 경로당에서 체험 수업을 진행합니다.
2: 어서 오세요.
3: 풍축채집에서?
4: 만화 몇 마리 돼?
3: 차가 있어? 어디 봐.
2: 만화 대여섯 마리
4: 여기도 있고. 여기 몇 마리 있어?
2: 여기도 있고.
5: 아, 귀뚜라미?
2: 나무기도
5: 이거는 찌개벌레다.
4: 이게 찌개벌레고 얘 물장구.
5: 아이 물장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입이 벌써 달라. 물방개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1: 그렇죠.
5: 그렇죠? 이렇게 타원형이 됐다고.
1: 정확하게.

0: 그렇죠.
1: 날라들어오는 걸로 여기가 날 것 같아요.
0: 예, 예, 거기다. 예.
1: 여기 이렇게. 우와, 너무 이쁘죠.
0: 꽃이를 나나오는 거.
2: 글쎄.
0: 저기가.
2: 근데 얘는 꿀을 먹고 가는 거래 아직.
0: 그렇지. 아이, 가는 놈도 있고 나로운 놈도 있지.
3: 실력이 장난 아니세요?
0: 좋은 저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 어, 진짜 선물이 또 있어, 또 있어.
1: 또 뭐야?
3: 또 드려야 될 게 또 있어요. 아, 이제 우리 회장님부터 한번 할까요? 어, 우리 회장님은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저 소년인 줄 알았어요. 소년처럼 나왔어요. 자, 요거 위에는 기존에 있는 거, 요 뒤에 숨어 있는 게 진짜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그냥 사진 한번 보고 빼보세요. 네.
1: 어메 야, 한 60대 먹어보인다.
4: 아이고.
3: 자, 요거 우리 우리 어머니. 아.
1: 옛날로 돌아갔어.
5: 와, 이거 정말
6: 진짜. 아유, 그거 따로 없네.
1: 어이, 진짜.
5: 이거는 짜잔.
2: 야, 영장 사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쁘겠어.
4: 너무 이뻐.
1: 너무 이쁘다.
0: 감사합니다.
2: 아, 정말이야. 너무 감사해. 행복하고. 우리 딸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4: 너무 예뻐요, 진짜.
2: 난 이거 내가 했어도 신기해.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 정말이야.
7: 시니어들을 위한 체험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성취감과 행복감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귀농으로 찾은 영호 씨 부부의 행복입니다.
1: 도와줘. 오. 바로 봐도 신기해.
3: 작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1: 어떤 걸로요?
3: 제일 먼저 로봇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0: 그건 또 누구야?
1: 날 모르는데 왕산악을 알 리가 없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봐. 왕산악은 검은고를 만든 사람이자 최고의 검은고 연주가였지. 왕산악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검은고를 만들었어. 검은고의 뒷판은 밤나무, 윗판은 오동나무로 단단한 울림통과 16개의 궤, 명주실로 만든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이용해 멋진 연주를 한단다.
2: 우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소리도 정말 멋지다.
1: 검은고는 고구려의 악기로 묵직하고 꿋꿋한 소리로 당시 북방의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겨 있어.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 잘 알겠지?
2: 여긴 또 어디지?
3: 여긴 신라라는 곳이야.
0: 검은고잖아.
3: 검은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2: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3: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들고 기러기 발처럼 생긴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역사를 가진 광명농악에 행진하여 연주하는 마칭 밴드 음악을 결합해 K마칭 농악을 선보였습니다.
1: 농경사회에서 했던 행해졌던 그 농악이라는 그 장르를 무대화시킨 것 더불어 그 무형유산에 갇혀 K마칭 농악이라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0: 정적을 깨우는 첫 번째 박동. 과거 마을의 입구에서 판의 시작을 알리며 쳤던 농악. 문구수로 놀이판의 문을 엽니다.

0: 아쉬워요.
1: 문꽃과 비나리는 말 그대로 앞에 문을 여는 거죠. 관객들을 맞이해서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복을 빌로 가기 전에 길놀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길놀이가 끝나고 나면 오늘 오신 관객들에게 복과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빌어드리기 위해서 불러주는 비나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 흥을 돋우는 농악의 꽃, 소고춤의 풍성한 춤사위가 무대에 활기를 더하고 엿장수들이 손님을 모으며 불렀다.

그냥 앉아서 하는 사물놀이를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나 역동적이고 독창적이고 정말 제가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면 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너무나 신나고 정말

0: 확장해 더 크고 더 깊은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1: 스피드는 서울시 무용단의 어떤 정체성 또 그 기획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된 컨템포러리 형식의 춤이거든요. 저희가 그 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 그리고 그런 메소드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스피드가 탄생되었습니다.
0: 지난 1월 서울시 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1무는 무용계의
1: 오스들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그 서울시 무용단의 단원들이 다시 뿜어져낼 에너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호감과 관심과 네, 궁금증으로 많이 또 이번 스피드2 버전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0: 지금의 선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작품을 풀어갔습니다.
1: 솔로 즉흥무가 등장하는 5장. 단 한 명의 무용수가 정해진 안무 없이 매회 즉흥으로 춤을 추는데요.

장수의 움직임에 맞추어 음악과 미디어 아트도 실시간으로 변해 단 한 번뿐인 유일무이한 무대가 완성됩니다. 이 5분의 즉흥무를 채울 주인공으로 서울시 무용단의 차세대 대표주자 김민지와 노현택이 각각 무대에 섭니다.

0: 솔로 파트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들 속에서 뭐 영상이나 음악이나 무용수가 추어지는 춤이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 속에 있어요.
1: 근데 또 한국 춤의 매력이 되게 즉흥성이잖아요. 한국적이지만 지금 이제 현대적인 춤이 또 많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파괴신에서 이제 파도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연택 단원도 자기의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했고 이제 저도 파도가 휩쓸려간 자리에 공허함 뭐 이런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이야기를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사람들이 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놓쳤던 감각과 감정들을 좀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1: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 속도의 끝에서 파도처럼 분출하는 에너지. 그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피드는 빠른 속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0: 샤먼의 노래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좀 명명을 해서 저희 밴드 네임 앞에 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1: 아니, 뭐, 지금 추다의 차지스 활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룹 같이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6년밖에 안 됐어요?
0: 네, 6년이나 됐더라고요, 사실. 네.
1: 오. 그럼 결성된 게 2020년이었던 거예요?
0: 앨범 1집이 나온 게 2020년도에 1집이 나왔고, 사실
1: 네.
0: 저희가 앨범 텀이 좀 길어서 5년 만에 신보가 나온 거죠, 2집이.
1: 와, 그럼 그간의 활동을 1집 앨범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곡이 적잖아요,
1: 네.
0: 1집 곡으로는.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놨던 곡들을 모으다 보니까
1: 모아서.
0: 이제 2집까지 내게 됐죠.
1: 네.

0: 노래로는 최우수 R&B&Soul 소울을 받아서 2관왕을 안았는데 와 아니 그러면 1집을 내고 5년 만에 2집을 냈는데 이 네. 집이 지금 대박이 난 거잖아요.
1: 네. 그렇게 됐어.
0: 축하드려요. 예, 수상 소감 좀 한번 들어볼까요?
1: 너무너무 감사했죠. 일단은 저희가 앨범을 굉장히 오랜만에 네. 냈잖아요. 5년 만에 냈는데 네.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앨범도 기다려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셨던 분들 덕분에 네네. 저희가 또 5년 동안 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 네, 멤버들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기다려준 팬분들에게도 고마웠고 네. 또

0: 치유의 굿판, 하나의 어떤 그러면서도 축제, 이런 느낌으로 펼치잖아요. 아니, 근데 더 놀라운 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수상을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1: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0: 그러니까 진짜
1: 어쨌든,
0: 대단하네요.
1: 1집을 내고 나서도, R&B
0: 를 수상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건 두 번째인 거네요. 근데 올해 음반상까지 추가가 됐고, 그럼 3집을 내면 이제 뭐까지 만들 수 있는 건지
1: 더 받고
0: 궁금해집니다.
1: 싶지만.
0: 아니, 어떤 뮤지션들은 보면 참 열심히 활동하는데도 상복이 없는 반면, 추다의 차지스는 뭐 발표하는 앨범 곡마다 상을 받네요.
1: 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요. 상복, 그러게요. 상,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것도
0: 아니, 근데 한
1: 운이잖아요.
0: 번은 운이겠지만 두 번은 운은 아닌 것 같아요.
1: 조금 저희 음악이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유니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될수 있는데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뭐로 생각해 주셔서 또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0: 알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이제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을 잘 모르시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만 들려봐 주실 수
1: 아,
0: 있을까요?
1: 제가 아주 그러면 작게 불러보겠습니다.
0: 작게 어떤 노래
1: 좋다.
0: 들려주시겠어요?
1: 좋다, 잘한다, 좋다의 그냥 앞부분을 그냥 살짝 들려드릴게요. 파들어도 아주 심하던 덩덩덩덩덕쿵. 어떻게 조신지 모르겠고.

0: 여기 가스로 드릴게요.
1: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굿하면 좀 무섭고 어둡고 약간 이런 게
0: 네.
1: 먼저 떠오르는데 가사를 들어보면 분명 이것도 아까 어떤 무가에서 바탕을
0: 네.
1: 발췌를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가사네요.
0: 네, 매체에서 다뤄지는 이미지들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좀 단편적인 부분

0: 선생님께서 너는 미녀의 재능이 있는데 미녀를 해보지 않겠니?라고
1: 어머머머.
0: 제안을 하셔서 그럼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로 뭔가를 할순 없냐 했더니 아 그럼 너가 이걸 특기로 삼아서 연극과를 진학을 해라
1: 연극을.
0: 이렇게 해주셔서 한 1년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아니다. 너는 미녀를 해야 될것 같다.
1: 너무 잘했던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뭔가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미녀를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녀로 먼저
1: 너무 잘했던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뭔가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미녀를 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녀로 먼저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국악과에.
1: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예고를 나온 게 아니었어요?
0: 네,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1: 그때까지는 그 음악을 한 것도 아니고요?
0: 네, 그냥 혼자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른 정도로 했었고
1: 어머머머.
0: 전공은 한 1년 정도 하고 들어갔어요.
1: 야, 그럼 그 특기적성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사실 서도 민요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겠네요.
0: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어렴풋이 저도 알고 있었던 정보가 그런 거는 아기들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1: 예술이는데.
0: 저는 이제 와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워낙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입시곡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1: 와, 지금의 추다혜를 만들어준 그 스승님과도
0: 네.
1: 아직 연락을 하고 잘 지내시는 건가요?
0: 아니요, 연락.
1: 아, 그건 아니에요, 또?
0: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런데 제가 미련이 남아서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연기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아니요.
1: 진짜요?
0: 우연히 그래서 연기도 했어요. 연희극도 하고 창작 음악극도 하고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다가 싱싱을

0: 있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늘 무대를 할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안녕하세요, 가짜 무당 추다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저는 가짜잖아요. 그분들처럼 신내림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오랜 시간 학습을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전편을 다할순 없고
1: 네.
0: 노래들을 좀 그래도 노래 전공이었으니 노래들을 좀 배워서 음악을 좀 만들어 보면 새로운 게좀 나오지 않을까?
1: 오.
0: 라는 호기심과 어떤
1: 네.
0: 열정으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1: 그럼
0: 가르쳐 달라고
1: 전국에
0: 했어요.
1: 있는 구판을 막 다니면서 무가를 배운 거예요?
0: 전국에 있는 구판을 못 다니니까 그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황해도,
1: 네.
0: 평안도, 서울굿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배웠고,
1: 우와.
0: 제주도는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께 가르쳐
1: 네.
0: 달라고 좀 졸라서 배웠어요.
1: 그 무가를 바탕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이 곁들여져서 정말 추나의 차지스만의 독보적인 장르를
0: 네.
1: 지금 이끌어가고 아니면 정말 만들어가고 있는
0: 네.
1: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아니 근데 추나의 차지스는 그럼 어떻게 만들게 된 거죠?
0: 그래서 제가 기타리스트인 이시문 씨에게 먼저, 이런 재밌는 작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1: 네.
0: 제안을 했을 때, 시문 씨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작업을 했고,
1: 네.
0: 베이스와 드럼이 필요한데, 주변에 좀 이런 음악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1: 네.
0: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지금 베이스의 김재우 씨와 드럼의 김다빈 씨를 추천받아서
1: 네.
0: 앨범까지 만들게 됐어요. 그분들도 좀 이렇게 새롭고 설레가 없는 음악인데
1: 네.
0: 이런 음악에 좀 흥미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바로 흔쾌히 하겠다고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게 되었어요.
1: 처음 그럼 추다의 차지스를 만들 때부터

0: 자연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머리에 항상 무당분들 그리고 좀
1: 갓.
0: 고대 샤먼분들도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좀 길게 하늘과 좀 맞닿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좀 길게 길게 뻗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헤드피스 작가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작업과 좀 어울리는 것들로 작업이 되어서
1: 네.
0: 제가 늘 이제
1: 그쵸,
0: 시그니처처럼
1: 깃털.
0: 쓰고 다니는 어떤 깃털 같은 것들 또뭐 다양한 헤드피스들이 좀 장식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1: 네.
0: 어떤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조금은 뭐랄까요? 현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움직임이 좀 편한 것들 그리고 좀 포인트 줄 만한 좀 한국적인 것들을 좀 믹스 매치해서
1: 네.
0: 스타일링을 해가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야, 정말 추다의 체지스가 앞으로 뻗어나갈 어떤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다양한 공연에서 만날 수가 있고, 이제 드라마 OST까지도 하셨지만, 오는 5월 31일 아시안 팝 페스티벌 무대에도 오른다고요?
0: 네,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좀 아시안에 있는
1: 네.
0: 태국, 일본, 뭐 대만 등 지역에서 오는 밴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좀 페스티벌인데요.
1: 네.
0: 저희가 올해는 또설수 있게 되어가지고 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다양한 해외 팬들까지
0: 네.
1: 만날 계획인 거죠?
0: 네네.
1: 네.
0: 그리고 하반기에는
1: 네.
0: 저희가 또 유럽 투어와 일본 투어를 앞두고 있어요.
1: 와, 일본에서 또 색다르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본 관객들이.
0: 네.
1: 유럽은 또 약간 굿 하면 좀잘 모를 거 아니에요?
0: 네.
1: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0: 네.
1: 예.
0: 작년에 또 스페인에 갔었을 때도 굉장히 좀 마음 열고 신비롭게 바라봐 주시고 굉장히 잘 즐겨 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유럽도 기대가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떤 꿈과 목표를 갖고
0: 네.
1: 있는지 궁금해요.
0: 계속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1: 네.
0: 그리고 3집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1: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또 그만큼은 기다려야 되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신곡 작업들을 좀 추려서 빨리 낼수 있는 방법도 찾을 거고, 또 지금처럼 또 다양한 무대들에서
1: 네.
0: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색깔 그대로 유지해 가.

0: 캐릭터, 생생한 국악 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돈화문 국악당이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돈화문 국악 위크 사이 소리 숨을 선보입니다. 사이 소리 숨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침묵, 연주자들의 숨, 미세한 움직임 등에 집중해 소리의 즉흥성과 변화를 섬세하게 들려주는데요. 예술감독은 동시대의 음악을 탐구하며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와 화엄음악제 감독을 역임한 원일 감독이 맡았고요. 이날 공연에는 생황의 한지수, 거문고의 황진아, 그리고 경기민요 소리꾼 김보라가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호흡을 나누고요. 불교 수행과 선명상을 바탕으로 싱잉볼 소리 명상을 이끌어온 명진 스님도 참여해 관객들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담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악의 날. 저희 문화인공감에서도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아 다음 주에 국악의 날 특집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0: 선교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산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네, 생각 많이 해요.
0: 발 한심 허구나.

0: 어머니
1: 안녕하세요.
0: 어서와요. 어머니
1: 추워요.
0: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1: 네.
0: 여기를 이렇게 딱 끼게 이거 밑에 거 벌려요.

0: 채워서
1: 제가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로루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윤호세의 굿, 과정의 가치를 담다 공연에서 중간중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송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에 출연하시는 선생님들의 예술적 수준에 비하면 감히 함께 서지 못하는 유치한 수준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선생님들 공연에 누가 될까 봐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윤호세 선생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인연이 선생님과 음악

지고요. 그다음에 김용길 선생님의 아쟁과 윤호세 선생님이 또 선조 아쟁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두 분의 아쟁을 가지고 굉장히 색다른 음색을 만들어내시면서 경기국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음악성을 이제 펼쳐내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김경란 명무께서 오셔서 그 음악에 맞추어서 이제 새로운 민살풀이 춤을 추시는데요. 춤의 자유로움도 대단하지만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받쳐주는 연주자들의 조화로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명시나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 수준이 맞는 분들끼리 펼쳐내는 이전까지 볼수 없었던 최고의 시나위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춤이 얹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고 멋들어진 음악 세계로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들과 명무 선생님을 크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년이면 12달이요, 과년이면 13달이랍니다. 1년하고 12달이 번개같이 지나가도 여러분들 지방가가 포도에 어두운 데로는 등돌고 밝은 데로는 앞을 둘러서 포만수, 입성수여, 기성수여 올해 내년에 화재, 간재, 구설, 삼재, 팔랑일랑은 다 여기 우리 이윤호세 선생님 아쟁줄에다 한번 다 얹어서 한번 쩡 한강으로 가면 쩡 하게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괜찮아.

그 발끝에다가 원한 도시 있으시고 모든 거 묶인 것은 풀고 가고 막힌 것은 뚫고 가자고 우리가 시원하게 한번 눈으로 한번 씻어봅시다 그래야. 응? 가입시다.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찢내리고 날로 월로는 11월달이 날짜는 26일날 공연하느나 날

선우가 있고 걸도가 선우가 있는데 귀신이 있다고 선우 자네가 없을까요? 동해안 별신 굿새 골목의 소왕님 내 모으실 적

성바지에 자손들이야. 어느 자손이 명마다 한 명, 어느 자손이 복마다

신랑아 있는 자손 없는 병을 하시.

시간에

만대 유지에 백태천선 만상아 대길 하도록 정리하고 나쁜 앱 살로 다 막아가지. 설치

것이고요. 나만 어르신들 아픈데 없이 오래오래 백세까지 하다가 먼 훗날에 돌아가시거들라 죽음의 복을 타가지고 생전에 악한 빈 험하고 보지 말고 자식들 앞 세우지 말고 죽음도 차례 죽음으로 가옵시고 어쨌든 잔음잠에 열반하옵시고 오늘 왔다가 나쁜 애가 행기탑을 속기 천리 저 불가로 다 소멸하고 명타고 복타고 재수타고 심중에 먹은 일로 뜬가같이 정비하시고 새 학원이 돌아오거들로 맘먹은 일로 성원 성취 하옵소서.

0: 요리.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달러 나왔어.
1: 한복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쁘다.
0: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 불러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부계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타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분들한테 이어 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 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벌써 오늘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춘향가부터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까지 판소리 다섯 마당 속에 웃음과 눈물, 또 감동과 해악이 담긴 대목들을 준비했습니다.

0: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네, 인기는 좀 있는 편이고요.
0: 오,
1: 네. 이런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예. 친구들이 저를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2: 얼굴 천재?
0: 얼굴 천재?
2: 네. 얼천 남녀공학학교입니까?
1: 네, 맞습니다.
2: 그럼 여학생들이 와서 막 고백하고 막 그래요? 아이,

0: 육제약 효능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간보다는 육제약이 더 필요할 듯하니 육지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1: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수군가입니다.
0: 저희가 보여드릴 수군가 공연 후회 없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2: 기대해주세요.
3: 승상호.

내어봐라! 치매 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불러가라! 예! 예.

0: 병환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간에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0: 아, 정말 순식간에 빠져드는 아, 무대였습니다.
1: 네.
0: 요 수군가가 용왕과 토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치 있는 말맛과 익살 또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1: 맞습니다. 연기하고 소리가 함께 살아나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사랑과 절개를 담은 춘향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 그때야 사또는 동원의 좌정 후 여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미인미색이 많다.

0: 흘러간다. 내혀봐라. 정거리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물어갔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1: 헐?
0: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나 한디.
1: 헐.

0: 이솔민 친구의 네. 가야금 병창 무대였습니다. 네. 이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이야기와 또 감정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솔민 친구는 이번에 판소리 열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춘향가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춘향이가 이몽룡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강물 맞으셨었고 네. 저였어도 춘향이처럼 끝까지 이몽룡과 약속을 지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춘향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2: 그래요. 의리파네, 의리파. 예, 그럼 다은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춘향이었다면은 이렇게 의리를.
0: 아, 제가 춘향이었다면.
2: 예, 예.
0: 저도 뭐 의리를 지키죠. 아시잖아요.
2: 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 의리파잖아요.
2: 그러나 본인은 의리파다. 의리파들만 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려면 평소에 좀 맹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하는 연습 장소 같은 거 있나요?
1: 저는 저희 엄마의 차에서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2: 엄마 차.
1: 왜냐면은 엄마의 차에서 연습을 하면 깊은 울림도 있고 너무 편안해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3: 좋은 보 양대선이.
1: 사실 엄마는 가끔 제가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럽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예. 저는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완곡을 하는 편이에요.
2: 차에서 차가 네. 이렇게 울림이 좋은가 봐요?
1: 네.
2: 아, 좀 큰 차인가요? 예, 예, 그렇군요.
0: 그야말로 뭐 이동식 개인 연습실이네요.
2: 그럼요, 그럼요.
0: 이 제가 이제 또 저도 아이를 이렇게 항상 차로 태워봐서 알지만

어머님도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무대 뒤에는 또 어머님의 인내심도 그럼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가야금 병창이 뭐 길기도 길고 연주하면서 또 노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만큼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공연을 앞두고 꼭 챙겨 먹는 비밀 메뉴 같은 거 있어요?

0: 학교에서 자기 전에도 항상 고민이 돼요.
1: 아이고 그래요. 아유.
0: 전통 예중에 가서 꼭 가야금창을 제대로 외우고 싶어서 고민인데 그래서 요즘엔 연습할 때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게 돼요.
1: 대단하네.
2: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얼핏 듣기로 예중 입시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1: 맞습니다.
2: 또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1: 네. 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판소리 열전 다음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판소리 꿈나무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판소리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게 아닌데 생각했지만 판소리를 하다 보니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판소리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겼어요. 판소리 최고입니다. 제가 특별히 저의 숨겨온 댄스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아이돌이 했어도 잘했을 것 같죠? 저는 오늘 흥보가를 준비했는데요. 판소리 열전답게 아주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여드릴게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0: 나 하니다.
1: 제할
0: 이 몹쓸 열어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가 형님을 찾아 급급에 오러 왔소. 그제 하루를 굶어온 처자가 어제 아침을 그저 잊고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네 말을 듣고 본 게 참말로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김에 보리나 좀 다 갖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룡 곡식으로 늘려 먹기에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요 형님. 흥! 그놈 늘려 먹는 속도

근노적에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이 돔 주자고 도적을야. 전관이나 주자 헌들 용봉장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관을 지어 뱃속 안에 들었으니 이 돔 주자고

피하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허건만원 대문을 걸어놓으니 날도 뒤에

0: 네, 판소리 네 번째 마당으로 흥보야! 흥보가를 들어왔습니다. 정말 흥보가는 너무 재밌고 네. 이 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웃음과 해학 또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고된 현실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재치 있게 풀어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웃음과 안쓰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언제나 항상 흥보 편입니다.
1: 아, 그렇죠. 고된 현실 속에서도 또 재치 있으면 잊지 않잖아요.
0: 해학 어떤 골개미 예, 여기 놀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심청가 속 감동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 뒤 서름이라 하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는 법이지. 사뭇 아람이 차노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기가 막혀서 다 철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그릇을 망바닥에다 내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살인이요 병불능 살인이라더니 여기 도려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라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천서역견화 세계 환생 자로지넌 왜 고염불이 나어여 죽걸 잘 동하고 분하여라 가삼 광광 두다려 복제배지를 덜컹 내리 통궐 지도 웅굴며 아이고 마누라 죽단 말이오 밖으로 우르르 나가더니 마당에 엎드려 치더니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차소에 계집 추는 놈 놈이라 허여스대 현철없고

우리 곽씨가 죽었어.

체담으로 일어나 농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일어든가 이지경이 웬일이오 내 신세는 어떠

호박씨 시체 소방 상태들 위해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불 좌우로 갈라세우고 커리제를 지내는 뒤 요량은

엄청난 놈 현재 가면은 언제나 올라요. 심한 나를 일러주오. 엄청난 놈

0: 허리가 퍼서 허이 감며
1: 스트레이 허이

이팔 차로다 어놈 찬호와놈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어놈 찬호와놈

0: 와,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1: 예.
0: 요 심청가는 슬픔과 감동 속에서도 인물들의 또 삶과 감정을 절절하게 풀어내는 작품인데요. 정말 신봉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우리 오하늘 친구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전해졌는데 하늘 친구는 오늘 무대를 가장 긴장하면서 보실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2: 세상에서 가장 귀여우신 저희 할머니인데요.
1: 예,
2: 할머니.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으셨대요.
1: 그렇죠.
2: 그래갖고 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1: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2: 네.
1: 오오오.
0: 네.
1: 무슨 뜻을 가져라 아니면 어떻게 커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2: 푸른 하늘처럼 밝고 긍정적이게 크라고 지어주셨어요.
1: 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2: 네.
1: 긍정적으로.
0: 예.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0: 아마도 할머니께서 오늘 이 무대도 정말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들려준 심청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우리 친구가 연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맞아요?
2: 네. 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내용인데요.
1: 그렇죠.
2: 사랑하는 아빠가 연습하다가 얼굴이 떠올랐어요.
1: 아빠 얼굴이?
2: 네.
1: 그래서 지금도 울라 그래요?
2: 아니요.
1: 아빠 얼굴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2: 제가 속상하게 해드렸던 일도 생각나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진짜 뭐 정말 심청이 이상이네요. 그리고 판소리를 하면서 또 하늘이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하늘 친구가 이제 내가 심청이야.
0: 네.
1: 그러면은 이 심청이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2: 네.
1: 에?
2: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1: 정말로?
0: 진짜 망설임 없이 대답하네요.
1: 인당수에?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러니까요. 네. 친구가 효심이 진짜 심청이 못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네네.
0: 근데 하늘 친구가 굉장히 판소리도 잘하지만 끼도 많다고 들었어요. 오늘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있나요?
2: 네.
1: 뭐예요?
2: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들어도 판소리로 바꿔 부르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래갖고 떳떳떳다 비행기라면 판소리 버전으로 바꿔서 불러보려고 하려고요.
1: 떳떳떳다 비행기
0: 동요인데?
1: 날아라 날아라 이걸요?
0: 네.
1: 자 그럼 부탁드려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판소리로.

0: 잘 날궜다.
1: 비행기가 그냥 아주 애절하면서도 당당하게 날겠어요. 보니까.
0: 그러니까.
1: 한순간에 아, 동요가 구수해지네요.
0: 따따따 비행기 청하.
1: 날려라. 예. 아 근데 또 있어요? 또 끼가 많으니까.
0: 또 보여주세요. 네.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2: 제가 도라에몽을 좋아하는데 도라에몽을 조금 따라해볼 수 있어요.
0: 도라에몽 따라하기가 돼요?
2: 네.
0: 한번 보여주세요. 네.
2: 해나무 헬리콥터!
1: 해나무 헬리콥터!
0: 할머니 같네. 그래. 아 진짜 우리 하늘 친구를 판소리면 네. 판소리 또 개인기면 개인기 정말 매력이 끝이 없는데 우리 하늘 친구 앞으로도 판소리 무대에서 더 많이 함께 보고 또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와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준 판소리 열전 함께 하셨습니다. 판소리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한 소리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전해진 우리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은 씨, 우리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오하늘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때여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예 하려리다.

소식

심황 거동바라 이 말이 제든 마든 산호주렴을 갇혀버리고 포진 앞으로 어이구 아버지 신봉사의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무남방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제가

정 여기가 어지라고 사노우다니 웬 말이냐. 대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 보여라.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평국 태민한 우순풍조시와 연풍 참선자는 이단동로 연불자는 삼매현전 안경자는 해안동도 병고자는 즉득회차 학업자는 우등성취 공업자는 공업성취 우복자는

이라 칠성님 전명을 빌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어 십상만에 탄생하니 그 부모가 우리들을 길러낼지 어떤 공력 들었을까. 진자리는 자비하신 부모님이 누시고 마른 자리 아기 눕혀 음식도 맛을 보고 미묘 번몰 연설하고 지옥 알기 나쁜 고제 강명 놓고 신통 보여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샌 칼날 연꽃으로 하여서 고통받던 처중생이 극락세계를 황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오늘은 볼거리, 놀거리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 라디오나 유성기 또는 극장에서 친근하게 만났던 그 무대를 추억하면서 다시금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배뱅이 굿의 이응관 명인, 재담 소리에 맥을 입고 있는 백영춘 명인, 해악의 웃음을 주는 소리꾼 윤충일 명창, 그리고 전설적인 만담가인 아버지 장소팔 씨의 뒤를 잇고 있는 장광팔 씨까지 함께 할 텐데요. 팍팍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면서 이 마음을 달래주었던 그 무대에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십시오.

0: 예쁜 여자?
1: 아닙니다.
0: 그럼요.
1: 방금 만난 여자입니다. 농담도 잘하셔.
0: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세대 간 소통이 문제예요.
1: 그렇습니다. 70세가 되면 예전에는 인생 70 고래이라 해서 옛부터 70을 사는 것은 참 드문 일이다 해서 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70이 돼봤자 경로당에 가면 담배 신분도 벌써 96세입니다.
0: 우와.
1: 60세를 6순, 61세를 환갑, 62세를 진갑, 70세를 7순, 80세를 8순, 88세를 8팔자 2개에다가 10십자를 써서 미수라고 하는데 65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그런 말이 없는데요.
1: 있는데 65세는 지공의 나이라고 합니다.
0: 지공의 나이가 뭐예요?
1: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
0: 농담도 잘하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소통의 결정판은 칭찬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들이 백수라도 칭찬하며 사십시오.
0: 백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항상 누가 불러도 달려가는 5분 대기조 같아요.
1: 그래서 백수가 과로로 쓰러지는 법이

왔소이다. 베베 혼났어요. 왔구나. 왔구나. 베베 혼이 왔는데 우리 오만 아버지 어디 갔어요? 어? 오만 아버지. 오만이 어디 갔나요? 오만이. 오만이 어디 갔어?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0: 때가 그것뿐이 아니요. 잠잘 때면 코골치, 이빨같이, 팔터지. 아이고 여정 많이 찾고 사는데 나 이제 갈라요 이제.
1: 어이, 존경하는 그대여. 어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내가 이리 봐도 장에 나가서 다령 한 곡지만 부르면 문 여자들의 침을 칠지를 주고 우리 말 잘금 달거지면서 아이고 열둥그라그다가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살자고 해도 내가 누구냐? 너 불쌍해서 안 산다고 했다. 아... 참 고맙게 하라 예편이야.
0: 그럼 나는 어떻고? 문 밖에만 나가봐. 속무 차리는 문 남정네들이
1: 오셨죠? 뭐?
0: 그물 손가락만 끼워준다고? 난 그물 덩어리로 가지고 와서 살자고 해도 너 안 산다 했더니
1: 용어까지
0: 지문서까지 가지고 와서 똥싼바지 똥파리 붙은 게 바글바글바글바글 따라다니며 살자고 해도 내가 누구냐? 절개하면 춘향이 돌고 간다 이 말이야. 근데 뭔 소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여자들이 환장을 한다.
1: 서리각이다.
0: 서리각이 뭐야?
1: 이렇게 부식은 놈의 편이고 내가 사느니 속 안 당해. 각설이다 이 말이야 각설이.
0: 아이 참 누가 부식한지 모르겠네. 아니 그냥 각설하고 쫙 뽑으면 되지. 뭘 그렇게 유식하다 짤짤짤짤 대고 째라냐. 여러분 각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 들어보면 죽을 것이다. 아이고 어머니 나는 못 살겠네. 아이고 어머니. 가자 불 쇠고 쇠고 쇠고 쇠고.

재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 뭐 아까 저 선생님이 전문 그래 뭐 재밌는 걸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는 건 아주 그 원형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저 주책을 쓴다 주책. 재담에 들어간다 올라간다 올른바지 날아간다 날른바지 굴러간다 굴른바지 저 굴러 소리바지 하이바지 대군형바지 계집바바지 통바지 여름바지 호바지 가을바지 겨바지 겨울바지 손바지 흰바지 양복바지 주머니바지 진짜바지 진짜바지 아버지라 안쓰기도 없고 잘한다. 그래서

0: 노래 자리하고 춤 잘 춰야 돼요. 이걸 못 하면 진짜 각설이가 아니에요. 이거 장에서 하는 건 그 분바타리라고 그냥 뭐 팔아먹으려고 그냥 냄비타랑이나 불로 그랬어요. 그건 듣기도 거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각설이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년이 피하는데 내가 가보려고 그래 지금. 아니 100년 뒤면 다 100년에 한해서 죽거든요. 지금 100년이 되어야. 그게 2주 때 정성판사도 다 버리고 각설이만 들어왔네. 그러면 정성판사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2주 또 고중한 게 천전이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다 버리고 각설이만 들어왔네. 그러면 정성판사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2주 또 고중한 게 천전이니까 우리가 해방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문화재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예. 좋은 점이 참 많죠. 예.
1: 예. 그리고 문학이고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참 문학이고 또 그 노래를 보면 예술이지고 몸짓 발짓 그게 다 모두 예술적이잖아요.
2: 근데 다른 것보다 장강팔 선생님도 어디 가시면 이렇게 막내를 하실 분이 아닌데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가느라 한참 기다리셨죠?
3: 아니요. 네, 61년간 막내를 지금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4: 조선 나온다고 해서 내가 참 무척 흥분됐어요. 옛날에 조선 아버지하고 나하고 참 오래 많이 댕기고 민요만담 계속해서 했고 정말 가까운 친구예요. 네. 지금도 다 앞서 생각하면 우리 돈에 지나가면 그 동상이 있거든요. 조선의 아버지 장수빠 그거 보고 한참 내가 멀리 보다가 어떤 사람 눈물이 조금 나고 그래. 내가 눈물이. 네. 참 그야말로 정말 재미있었죠. 두 사람이 되겠잖아요.
2: 네 분께서 네. 같은 시대를 사시고 공유하고 또 워낙에 재담가시고 만담가들이셔서

0: 개 이야기란 말이야.
1: 녹시야, 녹시로구나. 녹양심산에 선옥시야. 이문은 개구역인데 정월이라 내보름 날. 아이 날은 물고 낀다고 누른밥 한 숟갈 안 주고 왼쪽일 굶기는구나.
0: 아이고 배고파서 살겠어.
1: 그러니까 죽었지. 아이구나 또 들어왔다.
0: 아이고 또 누가 들어오셨어요?
1: 이번에는 너희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다.
0: 아이고 잘 들어오셨어요.
1: 살아생전 같고 사우영천 같고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오동비

0: 컬컬하고 뭐 부연 막걸리 한잔 없냐?
1: 내가 그래서 말이야 한미가 오신 게 그런 텔레파신가 뭐가 와갖고 네가 이렇게 맛있는 걸 사갖고 왔어.
0: 아유 신식이다. 이게 막걸리니? 그래 알았다. 뭐 어디 좀 먹어보자.
1: 너 혼자 처먹냐?
0: 아이고 참 또 애 보는데 냉수도 못 마신다고 또 별게 다 또 샘을 내네. 그나저나 애야 내가 이렇게 왔다 가는 길에 애 급수공덕을 하였으니 기왕 가려마는 너희들이 이렇게 정성이 소홀할 것 같으면 내 모지랭이 수갈로 다리야 재수를 박박 긁어가마.
1: 아이 그런 무식한 말씀.
0: 하지만 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기하였으니 기왕 가려마는 너희들이 이렇게 정성이 소홀할 것 같으면 내 모지랭이 수갈로 다리야 재수를 박박 긁어가마.
1: 아이 그런 무식한 말씀.
0: 하지만 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기왕지사 왔다 가는 길에 우리 자손들 부귀강명 누려주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국악 한마당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수 소망하고 건강하시라고 모진 액기 관제 궁설 힘칭망 직계를 직계기 치사한 거 내 몰고 떠나가마.
1: 재수꾼도 한번 해봅시다. 아하구자.
0: 예.
1: 너희 분이 어떤 분이 아니시려.
0: 예.
1: 최씨야 지주야.
0: 예.
1: 이것이 다 무엇이냐. 어보단 왔느냐 치보단.

태천바다에 물이듯이 도나역이 오신 여러분 제수소망을 섬겨줄 제

0: 양이도
1: 전한다.
0: 벽곡제왕을 다 달랬으나 염라대왕후 못 달래요. 한번 죽음을 못 면했네.

죽어지면 우미나 나 싹시란 나

0: 하여간
1: 예.
0: 우리만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우리 제자들도 불러갖고 한파때 우리 이제 항에다 난방가로 한번 떠나보자.
1: 아 그거 좋습니다.
0: 에이, 애들 나가라 나가라.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자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첫박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 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0: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0: 기초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 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 더 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때는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하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그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아?
0: 느린 것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둘, 네. 하나, 둘, 와.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때요. 네, 맞아요.
1: 아, 난 그때.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생일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0: 소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성판 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선곡이 좋았던 게 2PM의 집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춘향가에 갈까 보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하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게 결과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요거는 선곡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 그 부분이 조금 자, 아쉽네요.
1: 이수영 씨. 예, 예.
2: 스카프와 또 우리 가을 씨의 허리에 맨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1: 집에 가면은 이제 뒷끈이기냐 내끈이기냐 하면서 이제 서로 풀러서 재보겠죠. 예.
3: 정말 조준 씨가 집으로 가자 처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죠.
4: 아,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조주한이 조금 더 돋보였다. 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정말 퀸의 역할이 돋보였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0: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아유 귀여워.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3: 아 서도민요
4: 신재현! 아 유일한 서구 서도민요 유일하게
5: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6: 규리야 규리야 사자.
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8: 서도민요 언니. 우리는

0: 정을 따고 서도의 서를 따고
1: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우리 경기 소리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통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서도 소리는 두성으로 해서 콧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창부태령이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그냥 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서도 소리는 이 두 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를 이런 창법이 완전히
1: 판소리와 민요와 타령과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겠죠. 9살 박규리안과 21살 신재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시험 폭발하는 축제 같았던 경서 자매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1: 야,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0: 별을 눌러주세요. 자, 경서 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울어 울어. 왜 애기 울어요? 어. 아이고. 노래
3: 제가 이번에
4: 어떻게 너무 어려워. 이거 받아들이기가.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 세계화의 앞장서는 국악계 BTS. K-POP!

0: 왕자야.
1: 예?
0: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1: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 처자 말씀이죠?
0: 어허, 보는 눈 그래도 없느냐? 저 동안 형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정말 말고 불러 원하라.
1: 예?

0: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아, 소리에 대한 열정을 이번 2라운드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소리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심정이 네. 어떻습니까?
2: 뭐 안 아쉽다면은 사실 뭐 거짓말이고요. 아, 나 좀 더 좋은, 더 팔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또 그만큼 제 목까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나 계속 볼 거야.
1: 네, 여기 수원들 K-판 박유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잘했어.
4: 약간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5: 아, 네. 제일 많이 울었어요.
6: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네. 유민 언니 목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저희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네.
1: 자, 이번에 출격할 팀은 막강한 실력자 올스타끼리의 만남입니다.
7: 올스타.
1: 국악하는 통신사 상담원 안서해. 와!
8: 와! 와! 그러겠나?
9: 역시 오늘도. 와! 하! 브레이커! 하! 하! 하!
10: 브레이커! 하하하하하 브레이커! 수희 씨 찢었어요.
11: 선택은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12: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 경선불합분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13: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14: 재밌겠어.
15: 잘 됐으면 좋겠다.
10: 제가 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0: 바슨 드럼 잘하네.
1: 뜨거웠다. 뜨거웠다.
2: 무대를 찢어버렸네.
3: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군악부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봤을지.
4: 멋있어. 오렌지 당연히.
3: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5: 사실 올스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우리 앞에서 또
7: 네가 작은 내 맘 흔들어 벗어날 수 없도록.
8: 올스타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0: 잠깐만.
1: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경성 구락부입니다. 경성 구락부입니다.
2: 안소희 씨는 올스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밴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맞춰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건데요.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무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3: 잘해. 너무 잘해요.
4: 울지 마요.
3: 우리도 아쉬워.
5: 울지 마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1: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한 이유가 뭐예요?
4: 늘 혼자여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울컥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선 팬스타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안소희 씨의 많은 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떨어지겠구나. 여러모로 본 경연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1: 어떤 이에겐 환상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겐 아주 환장할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6: 여기도 띠동갑이네.
1: 첫 번째 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7: 아, 이렇게 둘이 만났구나.
1: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3대를 이어온 탁월한 국악인 김하은. 아,

0: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을 때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쾌감이 네.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는 일단 지금 왜 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반한 것 같고요. 두 분의 러브샷이 이 샷인지 이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막 흠뻑 취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3: 아니 근데 정말 그 러브샷에 있는 그 훅 라인을 정말 구음처럼 너무 편곡을 이렇게 잘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0: 쌍쌍바 올스타 쌍쌍바.
1: 안녕하세요, 저희는
0: 쌍쌍바입니다.
2: 멤버들 모두 지금 깃털을 다 달고 있는데 어떤 표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3: 아, 저희들이

0: 나도 모르게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이거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뭐 그런 패스권이 있다면 드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저희는 패스권 없나요? 마페,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없나요?
2: 아
1: 네.
2: 마페.
1: 마페나 암행어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 그러면 특히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예. 뭐 어쩔 수 없죠.
2: 그렇죠. 예, 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 서희철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0: 저를 더 1순위로 도와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1: 예.
0: 제가 책임져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1: 예 아이고 아니.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 진짜 결혼 생활하면서 나중이라도 남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더 그렇게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지금까지 상상바 보채 소리와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곳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세 번째 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결을 펼칠 주인공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비우루!

0: 이렇게 데스매치예요?
1: 와
2: 찢었다.
3: 조선판 스타 나와 노래해 올스타 받기 위해 우리는 여자 넷이에요!
0: 아 기다렸어.
2: 뮤루 분들께서 민은경 씨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4: 일단은 저희는 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좀 전통 소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1라운드 때 사철가를 부르시는 거를 딱 보고서
3: 이산저산 꽃이 피니
2: 아이씨고
3: 하이 분명코 봄이로구나
5: 옳지

0: 그 소리에 반해서 이분과 함께하면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은경님을 선택했습니다.
1: 빅매치네 이거.
2: 선택은 잘했네.

0: 아프다야. 정신이 너무
1: 아프고 밥도 못 먹고.
2: 어떻게 됐어? 잘 돼요?
0: 우린 분위기 엄청 좋아. 그래? 완전
2: 우리도 분위기 좋아요?
0: 여자 넷이어가지고.
1: 우리가 나도 좋긴 한데 나는 키 때문에 여자랑
0: 키 차이가 좀 나니까.
1: 우리 쉽지는 않아. 노래는 뭐 우리는 의견 조율 괜찮아.
0: 홍보전도 잘 되고 판스타
2: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홍보전 판스타 화이팅.
3: 혹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4: 춘향이의 그 면사또를 향한 거부, 그리고 빅마마의 거부, 그리고 여자 넷이 악기와 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부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모든 사람에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꽉 찬 무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6: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우, 너무 좋겠다. 찢어버려.
7: 저희 뮤르는 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악 관악기 또 정말 다양한 매력을

0: 됐다. 아, 한 시간 들으면 안 돼요.
1: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왜 이렇게 빨리 끝나?
0: 날 가자요, 누나들.
2: 제 누나 맞아요?
0: 최고야.
3: 변사 또 수청했다가 두들겨 맞겠다.
4: 무대를 꽉 채운 여자넷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5: 너무너무 잘했어요.

0: 살아있네. 생황.
1: 생황.
2: 자, 지금까지 여자넷 뮤루와 민은경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다음 무대 열심히 해.
4: 저희 앙상블이 가장 잘 맞아야 그 연주도 좋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넷이 함께 동화여서 그게 더 좋게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 언니와 저희가 넷이 뭉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무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여자 넷도, 미우루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2: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0: 반짝반짝 눈이 부셔 우리는 울산입니다.
1: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2: 우선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3: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냄새

합복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남색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사시여 꽃사 꽃사시여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랑의 꽃으로 불러

0: 갈아드릴게요.
1: 오케이. 순대 순대 병철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병철 순대.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Who made this?
2: Oh,
3: wow.
1: Sexy food.
0: 오늘 요리가 오징어인가요?
1: 어? 오징어는 내 지금 2천 안에 섹시 푸드 병천순대. 병천순대는 말이야 당면이랑 그 피만 들어간 그 저 찰순대하고는 다르게 아주 그 맛이 아주 섹시하다네. 어? 아이 빨리 가자. 빨리 가고 싶네. 빨리 가자. 어? 갑시다. 오오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0: 자, 이미 뭐랑 뭐랑 예? 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1: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0: 아, 사람이 나를 너무 띄엄띄엄 보는구만 그래. 어? 요즘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아 깍두기 깍두기 깍두기 막 요즘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 떨어진 거. 피디 양반. 근데 피디 양반은 순대 먹을 때 뭘 찍어 먹나?
1: 저희 소금.
0: 소금? 이게 순대를 먹을 때 말이야. 소금을 찍어 먹는 거는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쪽 사람들. 어? 그리고 전라도나 충청도 일부는 이렇게 청어추장. 청어추장.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말이야. 간장에다가 고추냉이를 살짝 풀어가지고 찍어 먹어. 그리고 충청도랑 강원도에서는 요 새우젓에 찍어 먹지. 여기는 충청도니까 또 나도 충청도. 아니 난 왕실에서 태어났지. 자, 충청도니까 새우젓을 찍어서 먹어보겠네. 왜 새우젓을 찍어 먹는지 아나? 순대 본연의 감칠맛과 풍미를 확 끌어올려주고. 아, 그래서 새우젓이
2: 맛있구나!
0: 이 안에 그냥 가진 야채들이 말이야. 계속 훅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육즙이 이게 육즙에 어쩜 이렇게 맛있는 야채 육즙 맛이 항상 어우러져 있는지. 잠깐만. 야, 이거 막, 꼬들꼬들해. 모퉁이라서 순대 말고도 이런 부위가 들어있으니까 이야, 고소하네, 고소해. 당면도 적당히 들었고 야채도 어쩜 이렇게 빵 보이십니까? 야채가 그냥 빵빵 터질 것처럼 가득 들어있습니다.

0: 먹어봐. 다대기도 살짝 넣어서 얼겋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지. 오, 너무 많이 굽나? 오, 진짜 얼큰하겠다. 이야, 얼큰한 순대국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맛이 어떻게 되는지?
1: 맛있구나!
0: 오, 칼칼해. 이야.
1: 맛있구나!
0: 오, 칼칼해.

0: 맛있구나.
1: 그래도 국밥이니까 나는 원래 밥을 말아서 잘 안 먹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안녕하세요. 얘는 말아서 먹어야겠는데?
2: 응?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1: 이랬다 저랬다 한다네. 원래는 이렇게 국물 있는 요리에 이렇게 밥 위에 얹어서 먹고 국물을 따로 마시는데 야 얘는 말아서 먹어야 되네. 얘는 말아서 먹어야 돼. 아.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빼먹었다. 순대국밥에.

0: 집에서 밥 한 고기 더 달라 그러면 눈칫밥 먹는데. 예. 어우 따뜻해. 감사합니다.
1: 야. 어우야.
0: 우와. 밥이 하나 있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너무. 이다. 순대 볶음에다 같이 먹어야 된다.
2: 순대에 이것을 빼놓으면서 파지라. 바로 칼칼한 순대볶음이 얼씨다. 뜨끈한 철판에 잘 볶은 순대에 매콤한 비법 양념까지. 아이고 대깔 봐라. 군침이 안 넘어가나. 거기에 향긋한 들깨잎까지 함께 볶아주면 들기름, 들깨, 들깨잎까지 매콤 고소의 잔치로구나. 아쉬울세라 마지막까지 들깻잎도 한 번 더 듬뿍. 매콤하게 입맛 찾아주는 병천 순대볶음 대령이요.
3: 맛있죠.
0: 예.
4: 맛있겠구나.
0: 아 잠깐만. 어우 야. 어우 향이 깻잎 향이랑 만나서 아주 그냥. 어우 볶음이 어쩜 이렇게. 그냥 좀 자, 여자.
5: 여러분, 볶음 좀 보십시오.
0: 아, 얘를 자, 모양을 만들어서 깻잎과 함께. 아,
2: 맛있구나.
0: 너무 맵지 않고 아주 상큼한 정도로 잘 볶아졌는데? 어? 들깻잎에, 어? 들깨에, 응? 어? 들기름을 싹 둘러가지고.
4: 얼쑤?
0: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응? 내가 이 사장님을 고소해야겠어, 고소. 응. 사장님아.
6: 뭐 잘못했네?
0: 어? 너무 고소하잖아. 어? 너무 고소하니까 우리 사장님은 고소.
6: 너무 재미없어.
0: 재미없어? 아유, 알았다. 이거 무슨 맨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재미없다 그러고. 내가 지금 이거 중에 하나 줄라 그랬는데 안 줄래.
2: 내장과 순대가 양념을 제대로 입고 입안 가득 팡팡 터지네. 고소한 들기름 향 솔선. 고춧가루 톡톡. 순대와 내장은 쫄깃. 우리 임금님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네. 아이고 맛있구나. 오늘도 병천 순대로 제대로 한상 그득히 수다를.

원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드러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각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제조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학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의 그런 가운데 칠전량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9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달려나왔어.
1: 한복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쁜
0: 꽃. 남세타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상시로 꽃사 꽃상시로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구나.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내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에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석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예,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0: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

프랑스의 전통 악기이기도 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악기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악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작부터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이루어진 재료들, 그 소리가 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잠시 그 단절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20년 전부터 어떤 연주자에 의해서 다시 중국에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연주가 활발하게 더 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잠시 그 단절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20년 전부터 어떤 연주자에 의해서 다시 중국에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연주가 활발하게 더 되고 있는데 생황에는 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던 산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없었을까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산조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결심까지 이어졌는데 이 악기가 아무래도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현 시대에 좀 부응하면서도 전통적인 산조의 그런 흐름과 틀을 지켜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0: 이번에 저희가 소리의 몸짓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 연계 퍼포먼스로 이번에 저희가 소리의 몸짓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 연계 퍼포먼스로 이제 즉흥 연주를 30분 정도 진행하는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wo wrongs can make a
1: right. Just like. 국악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부분은 어떤 그 질감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0: 크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떼민 것이 필시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0: 뭘 땀궁대로는 간대 데리거리 멀어 저리 멀어놔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개로 내고 내 반물 시설 구동공 덤벌리 난방이 지라서 방사고금 육방 인육수 주구가가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천년을 넘게 버티고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한번 놀아 보는 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수하면서.
1: 그렇지.
2: 새소리 한번 해봐봐. 새소리. 오, 좋아. 오.
3: 사이드 있어?

0: 올려.
1: 아, 지지.
2: 자, 5초 남았습니다.
1: 엉덩이.
3: 네가 가도 여전히 되면.

0: 요즘 흔히들 말하는 제가 요알못이에요. 할 줄 아는 걸 하나 꼽자면 라면 끓이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시끄러 죽겠네. 현영.
2: 예.
1: 소리할 때 목을 써. 왜 어머간데다 목을 쓰고 그러냐. 아이고. 고소한 냄새가 난다.
2: 아니야, 많이 먹니?
3: 아니.
2: 형이는 많이 먹어? 조금? 너무 키 안 큰다. 맛있겠어.
1: 지가 끓여놓고 지가 맛있다나. 네, 이렇게 직접 음식 해본 적 있어?
2: 아니, 없습니다.
1: 근데 이거 음식이라고 할 수 없지.
3: 가스 냄새를 킬 수 있는 손만이 있다면.
1: 손만 끓이면 돼.

0: 있어줘 다른 건 다 괜찮아 네가 아픈 건 난 견딜 수 없어
1: 옛날에 선생님들이 득음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산속의 폭포 밑에 가서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폭포 소리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0: 이삼득 명창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역시 이칠이산 폭포에서 득음을 하신 분인데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소리하는 거를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직이면 집안에서 소리를 못하게 하는데도 소리를 계속 하니까 멍석에다 달달달달 말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죽기 전에 소리 한 대목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폭포 밑에서 수련했던 소리를 아주 구슬프게 소리를 하고 나서 그 소리를 들은 어른들이 살려줬어요. 살려주는데 자기 가문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런 그 선생님의 한. 자 여러분 한소리는 한의 소리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가난해서 고구마 장사도 하고 야채 장사도 하고 뭐 이런 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한을 그냥 아파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소리로 승화시켜서 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멋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진 씨. 미진 씨도 한이 있죠?
1: I think so. 미진 씨한테 엄마는 어떤 의미예요?

0: 겨울에 엄동설 안에 정말 쫓겨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심정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파요. 예! 나, 아니요. 정말 애절하게 한을 담아서. 미진 씨는 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 소리 자체에. 그런데 그걸 조금 자신 있게. 예! 눈물 날라 그래.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 한을 잘 풀어냈다는 거야. 어? 너무 좋아요. 슬프다고 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 슬퍼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1: En fait, pour moi, l'enseignement sur le han a vraiment été important. Je pense que ce que j'ai pu expérimenter.

0: 발이 있어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예별하고 죽으러 가는 몸이로다.
1: 자, 좋아요. 자, 그 대목이 나는 아빠를 이제 이별하는 중이야. 한 신청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기가 막히잖아. 그게 이렇게 신청의 심정을 생각해보라. 기가 막히잖아. 그게 이렇게 소리에 좀 탁 묻혀. 나는 그런 대목 할 때마다 나는 막 가끔 연습하다 막 울음이 나오면 소리를 못해요, 사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제가 형제가 많았는데 제가 제일 막내로 태어났고

들어와라. 공반 작정 배고 드셨거든 만날 풍자를 내지 않거라. 공반 작정 배고등 건잉 발을 망자거

0: 자, 요거를 이렇게 띄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띄다 보면 손에 밀가루가 붙을 경우에는 물을 살짝 묻혀서 띄어 넣으시면 돼요. 너무 크게 띄면 나중에 먹기 힘들어요.
1: 나 혼자 먹을까?
0: 어우, 잘하네, 로르. 오!
2: 박주!
0: 로르.
1: 네.
0: 이 음식 이름이 뭔지 알아요?
1: 아니요.
0: 몰라요?
1: 수제비.
0: 아, 수제비. 수제비인데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띤죽이라고 그러세요. 띤죽.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띄어서 넣는 거.
1: 아, 띤죽. 띤죽.
0: 하유와 파나요. 에이요와 파나요. 땅크당땅 끈자지는 나유와 파나요. 위방아가 위방아.
2: 씨워.
0: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굳은 손들 매여 이 방에 들어왔는가 허유와 방아요 땅땅땅땅 갈지는

0: 시켜주세요.
1: 네,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감자 진짜 맛있어.
1: 그죠?
2: 잘 익었다.
0: 괜찮아요?
2: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좀 가난할 때 많이 먹었던 음식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건강식으로 먹기도 하고

0: 맥도날드 갔어. 네, 제 카드가 안 됐어요.
1: 안 됐어.
0: 은행에 갔어요. 같이 은행에 갔어요. 거기에서 돈 자고 싶은데
1: 돈 없어.
0: 그냥 빨리 가세요. 아침에 갔어요. 이제 다른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그 맥도날드 큰 도서관 앞에 있었어요.
1: 그래서 못 갔어요?
0: 여기, 네, 그쪽.
1: 못 갔죠, 그쪽. 다시는.
0: 네.
1: 아, 정말.
0: 알아보면 어떻게
2: 창피해서
0: 네 창피했어요. I used to try to forget my story because it's really painful. But today I with the teacher I learned that I don't have to do it. If I really want to do a good song, I have to use it. This story, the only way for me to show hand to the people. It's to be proud, maybe, by my own story.

0: 말이야.
1: 과 서복을 점지.

0: 나니! 나니 나니 김나니!
1: 나니 없다!
0: 니놈! 연습 가야지 뭐 하느냐!
1: 얘 방자야. 가자.
2: 에이? 아 더워. 어디로 가야지?
1: 그래도 물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니?
2: 야, 그들. 아,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시원해.

0: 나왔다.
1: 오.
0: 오, 시원하다. 오. 소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
1: 해봤지.
0: 우리가 사실 너무 일찍부터 시작을 하니까 뭔가
1: 뭐 할 게 없잖아.
0: 다른 거 고민할 수도 없지. 소리만 하니까 가끔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거든.
1: 근데 난 되게 좋았어.
0: 뭐가?
1: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대학교를 가서 진로를 결정하고 하는데 우리는 한 몇 년이라도 더 빨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소주니까 난 되게 좋았어. 또 소리가 재밌어. 너는?
0: 연습할 때 너무 좋고 공연할 때 좋은 것 같지 않아?
1: 그래.
0: 그치?

0: 전혀 긴장은 되지 않고요. 일단 뭐 바람이 지금 좀 상당히 불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 파이팅! 렛츠 고! 체육부장 파이팅! 오, 1대 0!
2: 모르 1!
1: 언니, 좀 잘 줍시다, 우리 서로 피차.
2: 다른데, 롤은?
1: 6대 1!
2: 와, 언니 진짜 너무했다.
1: 7대 2, 7대 2. 7대 3. 7대 5.
3: 이겼는데?
2: 한다?
3: 이겼는데? 이겼는데?
1: 네트.
3: 아웃!
1: 7대 2!
3: 아니야! 아웃이야! 상관없어! 질수 있어! 질수 없어! 상관없어! 아웃이야!
1: 7대 6! 7대 6! 아니야?
3: 돈 많이 받았어? 어?
1: 10, 10, 10. 어, 10? 10? 너, 어, 로르 10, 로르 10.

0: 말적에 각색 초목이 문증아
1: 좋다
0: 인왕시 실롱시 구모유를 허였고
1: 좋다
0: 근원시 차가 죽어 이제 불통을 허였고
1: 좋다
0: 쌍나오동복은 오현금 폭판이 되야 대수은 실상어 비껴누어
1: 좋다
0: 암풍같이 연해요 시리릉둥둥 탈제 동황도 춤추고
1: 좋다
0: 산조도 날아드니 그간이 태평기면 분황이 감당 모월대 반성띠 있고
1: 좋다
0: 사후 영혼 관판본 백골 신체를 안장하고

0: 토지는 그 어단 성장이라는 것이 있어. 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다. 똑똑하지?
1: 네.
0: 근데 그놈을 붙여버리면 아버지 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네. 꼭 끊어야 할 때는 딱 끊고 박자를 기다렸다가 다시 붙여야 돼.

0: 수능을 다 배웠다 그래서 혼자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나쁜 습관 만들어가지고 나와요. 왜냐? 자기 죄가 되어버려. 옆에서 지적을 해주는 사람, 잘못되면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가 있어야 그 소리를 제대로 가서 공부를 하고 나올 수가 있다.
1: 네.
0: 아셨죠?
1: 네.
0: 됐어. 수고했어.
1: 네. 네.
0: 자, 다음은 누구냐? 예. 네.
2: 그냥 그 눈빛 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무섭게 다가와요.
0: 너는 오늘 잘못하면은
2: 예.
0: 마음 속에서 선지가

0: 부채 이렇게 탁 피고 한번 해봐. 아, 앉아서 해봐. 어디 어디.
1: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막 흥부를 찾아오소.
0: 옳지.
1: 나도 오늘부터 기미를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0: 그러지. 노루. 그럼 우리가 보통 노루 그러거든. 근데 사슴도 노루 그러는데, 아, 내가 놀랬어요. 목구성도 있고, 아, 내가 부채를 줬더니.

0: 아, 맛있겠다. 아, 노루.
1: 네, 선생님.
0: 왜 여기 와서 안 굽고 있어?
1: 근데 바베큐 남자 일이에요.
0: 고기 굽는 게 남자 일이라고?
1: 안 있어요, 안 있어요.
0: 오호.
2: 잘못했어. 아, 동희야, 언니.
1: 도와줄게요.
3: 먹는 거를 도와주면 돼요.
4: 그렇지, 그렇지. 맛있게 먹어주면 되지.
3: 먹을래?
0: 맛있다.
3: 맛있어.

0: 정말 맛있겠다.
1: 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2: 로르. 아,
0: 맛있어.
3: 이거는
1: 맛있어요. 맛, 맛.

0: 언니하고 굉장히 친해졌어, 지금 보니까.
1: 뭐 핸드폰 게임하다 친해졌어요.
2: 이렇게 말했지만 연습할 때 친해졌어요.
1: 연습할 때 친해졌어요.
3: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거짓말 시키지 마, 애한테.
0: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여러분 힘들게 막 소리하고 그랬으니까 오늘 소리보다도 장기 자랑을 한번 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볼까? 순서를 어떻게 해볼까?
4: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0: 그러면 난이 좋아.
4: 간소한 개인기여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그리고 자고로 이 이른 아침에는 닭이 먼저 울어서 아침을 시작하듯이 제가 레크레이션 이 장기자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선생님.

0: 아, 되게 비슷하다.
1: 야, 그치? 어,
0: 되게 비슷하다.
1: 짧지만 강렬했지? 어,
2: 진짜 이렇게 하니까 닭대가리 같아?
1: 어, 선생님.
3: 반주 없이 그냥 할까요?
0: 반주를 어떻게 해야 돼?
3: 딴따라다라, 딴따라다라, 딴따라다라, 딴따라다라, 세워라, 너는 어찌 더라도 보지 않느냐. 딴따라다란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0: 떠라. 떠라지 말.
1: 뜬다.
2: 여기 가고 있어.
1: 이거 누 거야 이거 지금 두 개는?
0: 이게 제 거고 이게 나니 거 같은데?
3: 아니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0: 로런이 거 지금 사라진 거죠? 지금
1: 거의 없어 버려 버렸죠? 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0: 안 보이는 거지?
1: 달 속으로 들어갔어.
0: 대박.
1: 대박. 아쉽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0: 20년 후에 제가 상공부를 들어간다면 그때 생각이 나겠죠.
4: 전에 상공부 할 때도 늘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늘 지나고 나서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판소리를 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나오는 그런 상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인 1971년 7월 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웅진 백제 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송산리 고분군의 한 벽돌 무덤에서 2,900여 점의 국보급 유물이 쏟아져 나온 거죠.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왕릉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바로 백제 25대 임금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입니다. 1500여 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백제의 찬란한 문화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무령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500년 긴 잠에서 깨어난 백제 25대 왕의 무덤. 그의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월 7일에 붕어하시고 을사년 8월 12일에 대묘에 예를 갖춰 안장하고 이와 같이 기록한다. 지석을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된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의 왕비라는 것을 알게 됐죠.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하면 웅진 사비시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금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상무역이 발달했던 백제 역사에서 금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배가 오가는 통로의 기능은 물론이고 외세의 침입을 막 소백산에서 발원해 충청도와 전라도를 지나 서해와 만나는 금강을 따라 1500여 년 전 찬란했던 백제의 발

0: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1: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인 공산성.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해발 110m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곽의 길이가 2660m, 성벽의 높이가 2.5m나 되는데요. 성곽 안에는 금서루, 진남루, 쌍수정 등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금강이 흘러 충청남도 부여군을 지나는 구간을 백마강이라 부르죠. 부서산성의 북쪽에 위치한 낙화암인데요.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 백제 사람들은 이곳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충절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백제 별궁의 인공 연못인 국남지. 백마강에서 5km 이상 물길을 끌어와 만들었는데요. 경주 안압지보다 40년 먼저 조성됐다고 합니다. 금강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가 됐을까요? 수도 서울의 역사는 의외로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기원전 18년에 세워져 678년 동안 번성했던 백제시대부터 무려 500년간 서울 일대가 수도로서 기능을 했는데요. 백제의 수도하면 자연스럽게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백제 역사 678년 중 무려 500년 동안 수도였던 것이 바로 한강 일대 서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위례성, 한성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도읍을 세 번 옮겼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로 백제 후기 문화를 꽃피운 사비시대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사비는 원활한 해상 교통로와 넓은 평야지대, 그리고 병풍처럼 드리워진 부소산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천연 요새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천년 문화를 꽃피워낸 신라 또한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신라를 상징하는 신성한 숲, 경주 계림을 거닐다 보면 비밀스러운 신라 왕조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했다. 이후 경주 계림은 신라 17대 내물왕부터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김알지의 후손이 신라를 다스리며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성 3인칭을 뜻하는 시와 이야기를 뜻하는 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신라에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 일찍이 남성들 못지않은 리더십으로 나라를 발전시킨 여왕이 있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네, 맞습니다. 선덕여왕. 아버지인 진평왕스라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녀인 덕만공주가 왕위를 이어받아 제27대 선덕여왕에 즉위하는데요. 철저한 신분제도에 따라 공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여성 군주로서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수시로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반도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덕여왕은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또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인 숭불정책을 펴면서 많은 사찰과 탑을 세웠습니다.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군주의 간절함이 담긴 신라문화의 걸작을 만나봅니다.

금당터 앞에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처음 등장하는 석탑인데요. 3층 석탑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열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사랑을 품은 흥덕왕릉은 성물들과 주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멋을 자아냅니다. 금강과 드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불교를 통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신라의 군주들과 그들이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유산은 지금도 장중한 멋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과 백성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평화로운 세상.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선 존재감으로 건재하길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이어주는 중요한 근육인 장요근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대금은 자연의 재료인 대나무 하나만을 가지고 만든 전통 악기입니다. 구멍을 뚫어 호흡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연주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통음악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대나무 숲의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할 만큼 깊고 청아한 대금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대금의 음색을 여러분도 자주 느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 또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맡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를 자아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에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대

0: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1: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2: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0: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1: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0: 각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1: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0: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1: 바닥을 짚고 마시고
0: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2: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0: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8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0: 대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검은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 내기가 어려운 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제주꾼 같은 악기다.
1: 근로장려금 신청하셨어요?
2: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1: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당연한 혜택입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